0: 제가 이제 뭐 주로 하는 게 길을 다니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걸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적당한 이름을 붙이는 데 길에서의 영감들을 많이 좀 이야기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붙였는데 다들 좀 어울린다고들 하세요. 네.
1: 그렇구나. 길벗. 이름이 예쁘기도 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눈길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예쁜 꽃이 있는 들길을 좋아하세요?
0: 들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1: 에, 맞아,
0: 그
1: 맞아.
0: 도시를 좀 벗어나서
1: 네.
0: 뭐 농촌
1: 네.
0: 근데 사이 그밭 논밭 사이를 좀
1: 맞아, 맞아. 지금 이 시기에 차라리 걷기 좋은 길이죠.
0: 네 오늘도 지금 아침에 저기 비봉으로 해서 화산 고산 이렇게 쭉 돌아왔거든요. 자전거 타고. 네.
1: 그러면 그 기분이 어떨까? 지금 상상이 되는데, 황급 들력이잖아요, 지금이.
0: 그렇죠.
1: 그쵸?
0: 아까
1: 가장.
0: 우리 그 옥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논에서 지금 요즘 막그 무르익어 가고
2: 네.
0: 있잖아요. 노랗게.
2: 트락트락 어제 나갔다 왔는데.
0: 근데 이제 제가 요즘 또그 드론을 좀 만지게 돼서 그거 아주 재미를 붙여가지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들판이 살펴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색이 달라지고 어떤 경우에는 지금 이제 베기 직전 완전히 그 익은 벼도 있고 아직 조금
1: 맞아, 맞아요.
0: 그런 남아있지만 그것도 이렇게 노란빛이 많이 든
1: 그러니까 진짜
0: 그런 것들을 이렇게
1: 예쁘겠네요.
0: 확인할
1: 황금
0: 수 있죠.
1: 들려. 와, 너무
2: 그래도
1: 예쁘네.
2: 태풍이 안 와가지고요.
0: 네.
2: 벽 하나도 안 쓰러졌어요.
0: 그러니까요.
2: 보니까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사각이 딱 져가지고.
0: 근데 좀 걱정이 돼요. 그 태풍이 몇 년간 지금 거의 한 번도 안 왔잖아요.
3: 이게 추석 무렵이면 그냥 태풍이 와갖고 뉴스 보면 막 사과도 떨어지고 우박도 막 내리고 그랬잖아요.
2: 올해는 그런 게
3: 예,
2: 없었어요.
3: 근데 태풍이 와야 좋을까요? 안 좋아야 좋을까요?
2: 안 와야 좋죠.
0: 그러니까 일정하게 태풍이라는 게 지구의 순환을 돕는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예, 그런다고
0: 그럴 때
1: 하더라고요.
0: 이렇게 따뜻한 기운을 올리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거고 요즘
1: 맞아요.
0: 특히 지금 도쿄 같은 경우에 막 35일째 비 오고 있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안 좋은 징후가 있죠. 예.
1: 태풍은 와야 된대요. 그래야 바닷물도 한번 뒤집어진다고.
0: 와야지만 피해는 좀 없이
1: 예, 맞아요,
0: 그렇게.
1: 맞아. 와.
3: 우리 공동체 나도에서도 도시 이야기 방송하실 때 저도 편집자님과 같이 출연한 적이 있어요. 벌써 좀 감감 1년 전인가요?
0: 네.
3: 기억이.
0: 그 아까 말씀하시니까 그따 헤아려 보니까 정확하게는 뭐 날짜는 생각 안 나지만 딱 이맘때쯤 10월 말 정도 11월 초쯤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행인 편집장님하고 모셔가지고 평화동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
3: 네,
0: 어떤
3: 맞아요.
0: 방송들 이야기를 해가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다뤄본 것 같습니다.
1: 아, 우리 꽃샘라디오 팀에 들어오셔도 되겠네요.
2: 그러고 보니까 우리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방송 지금 70회인데요.
0: 네.
2: 그 도시 이야기 방송 100회를 넘겼더라고요.
0: 네.
1: 와,
2: 와,
1: 대단하시다.
2: 진짜 오래됐네요.
0: 시작을 한게 24년 9월 2일에 첫 방송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저녁에 1시간씩 생방송으로, 처음에는 이제 녹화였고, 좀 얼마 지나다가 생방송으로
1: 아,
0: 전환했는데,
1: 생방송으로 가셨구나.
0: 그렇게 해서 2년, 만 2년 딱 채우고, 그렇게 해서 105회차 방송을 8월 25일 날 마지막으로 하고, 일단, 쉬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1: 그럼 그 공백은 누가 채우나요?
0: 공동체 라디오는 이제 여러 방송 제작자들이 시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마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시민들이 직접 제작자가 돼가지고, 뭐, 제작자 겸, 진행자 겸, 또는 뭐, 작가 겸, 이렇게 해서, 그 방송을 만들어서 그런 걸 이렇게, 종합을 해서, 운영되는 방송이죠.
1: 아, 지금 드론도 찍는다고 그랬잖아요.
0: 네.
1: 다음에 방송할 때는 좀 보이는 라디오를 해가지고 드론을 영상도 보여줘가면서 도시 이야기를 하면 더 좋겠네요.
0: 네. 지금 그러려고 이제
1: 아,
0: 드론을 공유
1: 그렇구나.
0: 좀 해보고 있습니다.
1: 멋지네요.
0: 네. 네.
3: 우리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는 꽃샘 라디오하고 평화동 마을 신문하고 돌아가면서 같이 만드니까 부담이 좀 덜하잖아요. 그리고 2주에 한번그
1: 맞아요.
3: 제작해서 그 본방송, 재방송을 하니까 실제 저희가 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꼴인 셈이에요. 우리 길버님은 매주 고정적으로 방송을 한 거지 않잖아요. 그동안 힘들지는 않으셨죠?
0: 당연히 힘들죠.
1: 와, 대단해.
0: 그러니까 네. 매주 한 번씩 방송을 하게 되면 네. 여기 계신 분들 방송을 해보신 분이니까 알겠지만 네. 미리 그 준비를 해서 네, 어떤 맞아. 날짜를 잡아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네. 상의를 하고 또 조율을 필요한 네.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조율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대본도 만들어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편집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매주 이렇게 반복적으로 된다고 하면 쉽지 않죠.
1: 그렇죠. 맞아요.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일주일을 방송에 이렇게 딱 맞춰지다 보니까 화요일 날 저녁이 되면 막 긴장이 최고조에 돼가지고 방송을 일단 치러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그것을 뭐 편집을 할 필요한 경우에 편집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오늘 방송을 위해서 미뤄뒀던 섭외나 연락 과정을 통해서 다시 또 조율을 해야 되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이 1, 2, 3, 4, 5, 6, 7 이어서 다행이다. 만약 10일이었으면 더 힘들겠다. 이 네. 이런 농담처럼 그런
1: 혼자서 1인 다역을 다 하시는 거죠.
0: 그렇죠. 아, 방송 대단하십니다. 국 같으면 뭐 여러 그 뭐 역할을 분담해서 그렇죠. 작가도 있을 것이고 편집도 있을 것이고 기술 분야도 있을 텐데 그런 거 이제 공동체 라디오에서는
1: 그러니까 대단하시네요. 그, 네. 따로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매주 1회씩 방송을 제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진짜 많이 바빴을 것 같아요.
0: 네. 바빴지만 나름 여러 가지로 재미가 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하셨겠죠?
0: 그 어떻게든 이제 쫓기기도 하고,
1: 맞아 맞아.
0: 그걸 이렇게 그 차질 없이 해야 된다는 게 이렇게 막중한 어떤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2년을 돌아놓고 보니까 이제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 뒤에도 이제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도시 이야기라는 것들을 그 필요할까 그 생각을 가지고. 저는 그게 한번 해볼 만하다고 싶어져서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게 이야기가 될까, 그게 이렇게 그 계획처럼 될까, 그런 궁금한 점들을 많이 가졌나 봐요. 뭐, 좀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면, 가장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또 다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누구나, 우리 도시가 어떻게 되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생각들을 모아서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좀 엉터리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1: 맞아,
0: 맞아. 막 그 실컷 그 한다고 뭘 놓았다가 또 그걸 또 이렇게 부시고 맞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왜 이렇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가 이게 이제 도시학을 시작한 배경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서 나왔던 사람들도 그렇고 들은 청취자들도 그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먼 도시 계획을 할 때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형식적으로 또는 틀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답을 정해놓고 예를 들면 높은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큰 사람들의 생각과 방향대로
1: 맞아요, 맞아요.
0: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그런 문제 의식을 짚어보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좀 사람들의 생각을 답을 정해놓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허심탄회하고 진심을 가지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갈까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그 공감이 좀씩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2: 네, 그럼 요새는 좀 시간적으로 한가하신가요?
0: 네. 그 방송 끝나고 이제 딱 한 달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오늘 10월 초니까 한 달 열흘 정도 됐네요. 마음이 일단 굉장히
1: 편안해졌죠. 편안해졌죠. 긴장감이 없어졌죠.
0: 그리고 이제 요즘은 그걸 아까 제가 쉰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앞으로 다시 이제 할지 안 할지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쉬면서 어떻게 뭐 필요한 그 고민이 있다면 그 고민을 더해서 결론을 좀 지을 필요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또 그 지난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도시학에서 방송을 했던 105회차를 한 해 안에 되돌아보면서 쇼츠를 만들기도 하고 그걸 좀 사람들한테 좀 더 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틀을 좀 만들어서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되돌아보기도 하고 앞으로를 좀 생각해보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1: 아, 네. 제가 알기로에는 도시이야기 네. 방송 제작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열정을 가지고 하셨잖아요.
0: 네.
1: 그 열정을 요새는 뭐 아까 드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네, 네. 드론도 하시고 그런다고 했는데 네. 지금은 관심이 이제 다른 도시이야기 이야기를 한 제 2편의 이야기를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답은 그 길은 딱 정하진 않았지만 네. 열려놓고 2년 동안 도시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뭐 제가 바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것을 토대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우리 도시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일단락 좀 지어 놓고서 시즌 1, 그 2년에도 시즌 1과 2가 있거든요. 좀 확대가 된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충분히 필요한 이야기였고 다만 그것을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넓은 사람들이 그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과 길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걸 좀 찾아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저는 지금 방금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제가 생각한 게 있었거든요.
0: 네.
1: 예전에는 이제 지금 지나온 게 도시 이야기는 그냥 라디오였잖아요.
0: 네.
1: 이제는 드론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0: 네.
1: 보이는 라디오를 해갖고 구도시인가 신도시 그 차이점과 그 이야기 도시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네. 그 보이는 라디오는 그 25년 3월부터니까 얼마 안 있어서 보이는 라디오 전화를 해서 하긴 했어요.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기도 했고 했는데 아까 그 드론 얘기를 하자면 드론을 하는 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와 무관한 게 아니고 좀 관련이 있고
1: 그러니까.
0: 제가 드론을 찍으면서도 어떤 그 영상의 제목들을 드론으로 내려다보는 도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1: 그쵸.
0: 또 자전거로 보는 도시
1: 맞아,
0: 이런 식으로
1: 맞아.
0: 그렇게 해서 영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문제의식 또는 어떤 사람들의 문제의식을 좀 더 한눈에 볼 수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그런 걸 그 재미있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네,
1: 그러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도. 구도시인가 신도시 삶의 좀 생활의 여건이 좀 다르잖아요.
0: 네, 네.
1: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여주면서 네.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그 말씀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요즘 드론 산지 한 달쯤 됐거든요. 방송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걸 준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쪽 평화동 주인이 이쪽에서
1: 네.
0: 점심시간이나 뭐 아침 출근 시간에 자주 이렇게 뛰어요. 연습 삼아서. 그러면 이제 중인이 말고 저기 이 그 사이에 뜰이 있잖아요.
1: 네.
0: 그 논들 있고
1: 네,
0: 그다음에
1: 맞아요.
0: 거기서 쭉 오다 보면 드론으로 올라가면 처음에 논이 보이다가 이 저기 골드클래스
1: 네.
0: 그다음에 저 그쪽
1: 네.
0: 그 거기가 먼저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쭉 이렇게 보면 특히 이쪽 평화동 삼천동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아파트 숲이 예전에 그 볼 수 없던 아파트 숲이 전주에 그 풍경이 됐더라고요.
1: 맞아, 맞아.
0: 그런 것들을 좀 시각적으로 제 스스로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런 걸 한번 그 도시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1: 그래요, 맞아. 산이 많이 깎였구나.
0: 네.
1: 숲이 없어졌구나.
0: 네, 네. 특히 좀 요쪽이 많이
1: 맞아,
0: 그런 게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3: 지금 아파트가 계속 제어되고 있잖아요. 그 교도소 옆에도
0: 네.
3: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0: 네.
3: 그럼 뭐 길버님은 쉬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열정을 다른 걸로 해서 다시금 해서 그 열정을 쏟고 아이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0: 네.
3: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그 한의사시니까 여쭤볼게요.
0: 네. 네.
3: 요즘 뭐 독감에다가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다 막 그렇게 하는데
0: 네.
3: 감기 뭐 다 어쨌든 감기라는 것이 뭐 너무나 막 물을 넣는다든가 바쁘게 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관리하려고 심어도 낫는다고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먹는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좋은 뭐 비법이란가 그런 것도 있으시겠죠?
1: 민간요법.
3: 한의사 시임이시니까
0: 아마
3: 궁금해요.
0: 그런 게 있었으면 제가 노벨상을 받기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네. 중요한 것은
3: 네.
0: 예를 들면 감기라는 건 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3: 네.
0: 늘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근데
3: 네네.
0: 이제 그 감기에 걸린다는 거는 그러고 있다가 내가 약해지니까 그 약해진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나의 어떤 시스템이 조금 그 고장이 일시적인 고장이 나는 것이잖아요. 바이러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이러스는 언제나 우리 함께 하고 있는데
1: 그치, 맞아요.
0: 우리 뇌가 약해지고 했다는 것을 이렇게 살피는 게 좀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흔히 말하듯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덜 먹는 거나 이런 거 절제되게 하는 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교과서와 같은 얘기고 그 말고 제가 좀 거기에 그 대목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신호라고 생각이 돼요. 그 아프다는 것을 나쁜 걸로만 이렇게 받아들이고 공포스러운 걸로만 받아들일 건 아니고 내가 한 번씩 어떤 찾아질 수 있는 나의 문제가 있다면 한 번씩 돌아보게끔 하는 그런 걸로 대하면 좋지 않을까 이 말씀 드리고
1: 쉬는 싶네요. 시간을 주라. 네. 네. 내 몸이 말해주고 있대요. 네. 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1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 방송 도시 이야기 제작자 길벅 김길중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2년 동안 열정에 쏟았던 도시 이야기 방송을 쉬고 있는 길벅님의 근황을 들어봤는데 지금 쉬고 있는 거 맞죠? 다시 방송하고 시작하고 싶지 않으세요?
0: 네.
3: 이제 한 달 쉬었잖아요, 한 달.
0: 그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즌 1과 2가 2년에 있어요. 그래서 시즌 1은 현아와 길벗의 도시이야기라고 해서 네. 문화인류학을 전공하는 현아님하고 저하고 현아님이 주로 진행을 하고 저는 PD로서 제작을 하다가 중간에 확대됐어요. 그때 이제 확대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1: 맞아요.
0: 이거를 조금 줄여서 2주에 한 번씩 하면서 대신 시간을 좀 늘려서 이렇게 할까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그때 합류하신 분들이 몇 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매주 하던 걸 2주로 줄이는 것은 좋지 않고 자기들이 이번 주는 내가 책임지고 다음 주는 누가 책 준비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이틀을 유지해서 가자. 이렇게 해서 매주 그 진행하는 걸로 됐고 매주 한 명씩 한 주씩 책임지는 분이 생겼어요. 네 분이서. 그 중에 이제 가장 극적인 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전혀 모르는 분인데 도시 이야기가 뭔지도 모르고 공동체 라디오가 뭔지도 모르는 어떤 분이 느닷없이 쇼츠를 보다가 전주 분이니까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살펴봤겠죠. 뭐 이게 내가 생각하던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공교롭게도 이제 계속 쇼츠가 알고리즘이 이제 가게 되면 또 다음에 노출되고 해서 보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분이 찾아봤대요. 도시약이라는 어떤 채널에서 나오는 거고 또 그게 공동체 라디오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되고 있구나 해가지고 연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 쇼츠의 댓글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뭐 그 궁금한 게 있어서 자기 공감한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주고받다가 그러면 직접 나와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나오게 됐고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몇 번 패널처럼 좀 주기적으로 와서 이렇게 할 생각으로 하다가 이게 재밌고 하니까 직접 그 제작자로 참여하기도 했었죠.
1: 좋은 인연을 만났네요. 네.
0: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분하고 함께 한 것도 한 이제 9개월 정도 됐는데 그분이 이제 끝날 때쯤 자기는 그 시즌 2를 그 쉬고 종료하고 쉬는 것을 동의한 적 없다라고 이렇게 항의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자기가 그 겪었던 도시이야기와 인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들었던 어떤 생각들을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몇 명이 될지 알 수 없지만 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런 것들을 귀담아 듣고 중요한 삶에 그 어떤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시즌 3를 할지는 정답은 없습니다.
1: 해야죠.
2: 네. 한의사라는 분업을 가진 분 처음에는 어쩌다가 방송 하기로 하셨어요.
0: 네, 네. 이 얘기는 조금 간단하게 좀 그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에부터 제가 이제 자전거를 좀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이렇게 하면 좀 전주가 자전거를 받아들여서 도시가 좀 더 나아지게끔 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주로 그런 것과 관련한 주장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이나 방송 같은 데 이제 칼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그 하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이었거든요. 우리 생각보다 자전거가 좋은 거야. 몸에도 좋고 도시에도 좋고 그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이걸 다른 데를 살펴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는 도시들도 있고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게 또 안 되기도 하잖아요. 이게 어떤 좋은 거라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안 되는 건가. 아까 도시 문제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그 시민들로부터 어떤 힘을 얻고 지혜를 구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어떤 방향에 그럴듯한 어떤 모양새 갖추기 위한 장치로 이 우리 도시가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런 걸 이제 지적하기 시작한 거죠.
1: 조금 이해가 되네요. 네, 네. 자전거 도로에서 도시로. 그렇죠. 네. 아, 그렇게 변한 거구나.
0: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 막 싸우기도 했죠. 그러니까 실컷, 지난 시장 때.
1: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0: 어떤 좀 의지를 가지고 한 분도 있거든. 근데 이제 좌절되고 하면서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싸우게 됐는데, 결여된 도시 문제가 시장 한 사람의 문제일 수도 없고 또 많은 문제잖아요.
1: 어떻게 보면 나의 이야기를 도시와 이야기로 풀어낸 거죠.
0: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칼럼이라는 것은 내 주장과 내 생각이잖아요. 그 정리해서 내 생각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게 범위가 좁잖아요. 그 얘기의 범위가. 그래서 이제 내 얘기 말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좀 불러서 당신이 생각하는 전주는 어떤 것인가 이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런 걸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아 우리가 말한 그 전주의 길은 이런 데서 있을 수 있어라고 만들어 가려고 도시학을 시작한 거죠.
1: 그래요. 맞아요. 여기 네. 도시학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걸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네. 그럼 전주라는 도시는 어떤 매력과 가치 혹은 어떤 문제의식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0: 네. 오늘 말이 많아졌네요.
1: 아니요. 전주의 도시의 매력, 네. 가치. 본인만의 그 길버님만의 네.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우리 도시학에 나온 많은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고영준 선생님도 나오시기도 했는데 고영준 선생님이 생각하는 전주의 그 장점이나 정체성 또는 어울리는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 그 은솔 선생님이 그 생각하는 전주는 어떤 모습이 하는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던져보면 공통적으로 좀 그 정리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정리된 건 아니지만
1: 맞아, 맞아.
0: 제 얘기로 말하자면 전주는 좀 낮고 천천히 움직이고 이런 이 옛날에 이제 그런 슬로건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1: 네.
0: 뭐 그 슬로시티나 뭐 그런 도시 그 표현처럼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게 너무 이렇게 고루하고 옛것 전통을 이렇게 중시하는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좀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이나 존재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도시는 다 각각의 길과 방향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도시학에 출연했던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을 했던 건 전주와 서울의 길은 다르다. 서울처럼 가려고 해서는 안 되다. 그럼 전주에 어울리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좀 환기를 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어떤 도시 문제가 얘기를 듣다 보면 개발이 돼서 막 그 이익을 얻고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투영되잖아요. 어떤 때는 그게 조장하게 돼요. 개발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조장이 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관여를 하니까 도시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도시의 모습을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합의든 그런 걸 끌어내서 길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서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는 파리나 뉴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도시학에서 많은 도시를 거론을 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전주는 그 도시들과 비교해서 낮고 작지만 전주만의 장점을 그 도시의 현재 모습에서 빌려와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도 있는 측면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도시를 닮으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 그렇죠. 말이죠.
1: 그런데 네. 전주의 장점 저기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를 네. 갔는데 전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양반형
0: 양반?
1: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전제가 발전이 없는 거래요. 아, 아. 아까 말씀처럼 네, 느리게 네. 간다 네, 그 말씀도 네. 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양반이라는 틀에서 네. 갇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 얘기를 깊숙한 얘기인데 해도 네, 되는지 그쵸. 모르겠는데
1: 제가 지금 그래서 잠깐 얘기한 거예요. 네. 어, 우리가 지금 방송 시간이 짧으니까
3: 네, 네. 네. 이게 뭐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활동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계획과 구성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높으신 분들이 또 정권이 바뀌고 리더가 바뀌면 그런 것들이 바뀌듯이 모든 것이 내가 하고 싶고 이렇게 추진하고 계획을 해도 거기까지 도달할 때는 많은 기간과 끈기와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도 한번 그 행인과 같이 출연하기는 했었는데 출연자 섭외도 만만치 않는 일도 있으시죠? 출연자도? 네, 네. 네.
1: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0: 근데 이제 보통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고 네. 근데 이제 꼭 아, 나와야 되는데 네. 안 나오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올림픽 유치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그 올림픽이 우리 그 지역사회에 그 기회가 된다. 어떤 활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일이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나와서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근데 안 나가려고 해요. 부담스러워해요.
1: 그럴 수도 있고.
0: 아니 그러면은 그 얘기를 이런 진행이 되는데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궁금증도 있고 의견도 그런 것들 그렇지 않고 충분하게 다 고려해서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해요. 그런
1: 해피죠. 네, 네.
0: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서겠죠. 네,
1: 그렇죠. 네, 네. 2년 동안 지역의 수많은 인물과 공간, 지역의 이슈들을 다루셨어요. 출연자 섭외나 주제 선정 과정에서도 제작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어떤 것이 있나요?
0: 아까 앞선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출연 섭외가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데 안 날라 온 사람은 있어도 웬만하면 그 나와서 이렇게 필요한 얘기들을 해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2년 하면서 2년 후반기에 그 중심을 두려고 했던 생각은 도시이야기라는 게 굉장히 큰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좀 뭔가를 많이 알아야 되고
1: 맞아요.
0: 전문가여야 되고 네. 뭐 시의원이거나 뭐 네. 국회의원이어야 되고 교수이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누구나 다 생각을 해요. 아 전주가 이럴 때가 아닌데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이 그럴듯하게 논리와 이 체계를 갖춰서 얘기가 되진 않지만 이 사람의 중요한 생각에 그 실마리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1: 알고는 있지만 소리를 못 내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를 끄집어내서 봐봐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거잖아요. 아까 올림픽 얘기를 예로 들어서 얘기하면 불꽃놀이도 하고 막 모여서 으쌰으쌰해서 뭐 한다고 하지만 정작 나와서 설명도 제대로 안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아시안게임 한참 문제가 돼 있는데 지금 그런 때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옛날처럼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치르고 나면 지역사회가 감당해야 될 후과도 더 크고 잼버리 때도 우리가 그런 문제를 겪었는데 나고야가 지금 그 문제를 똑같이 겪고 있잖아요.
1: 예, 맞아. 네.
0: 그렇게 되는 건데 상의를 안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저질러버리니까 문제가 되지 않나.
1: 그렇죠. 그렇죠.
2: 네. 제작하면서 보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보람된다고 생각된 순간 이야기 좀 해 주실래요?
0: 아까 그 말씀드렸던 댓글을 통해서 만난 쇼츠를 통해서 댓글을 다는 사람이었다가 패널리에서 되었다가 제작자가로 합류한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게 좀 더 잘 우리가 욕심부리지 않고 해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모아지고 할 수 있을 거라는 뭐 희망의 발견.
1: 그럼 우리 꽃샘나디오도 그렇게 될까요? 뿌듯할 것 같아요.
3: 근데 또 뭐 반대로 또 갑작스러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려운 적도 있었을 것 같아요.
0: 그 생방송으로 하다 보니까 갑자기 못 오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방송이 시작이 됐는데 네, 뭔가 잘 안 돼서 네. 화면은 멈춰 있고 네. 소리만 나가니까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
1: 식은땀이 막 줄줄 흘러가
0: 그런 것들은 뭐 어려운 점이라기보다 이렇게 재미있는 후일담이
1: 그렇죠. 지나고 나니까 후일담이죠. 네. 그때는 정말 당황했죠. 도시이야기 총 105회 방송을 하셨는데요. 제작자로서 길번님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기억을 남긴 건 어느 방송이었고 어느 출연자였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0: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모두 이렇게
1: 딱 집어서 말하겠네요.
3: 그러죠.
0: 특히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그 다 이제 확인이 되는 거야. 처음에는 이제 예를 들면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있고 PD가 어떤 말을 자기한테 듣고 싶었는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말로는 어떤 걸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제대로 시민들과 상의해서 이런 일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가 이런 얘기들을 문제의식이 좀씩 더 확인이 되고 어떤 분은 이제 국가연구기관 국책연구기관 뭐 공공정 아니 건축공간연구원이라는 기관의 그 부원장님인데 그분이 세종에 제가 그 사무실에 가서 녹음을 해온 적이 있는데
1: 그분이 대단하셨네.
0: 오히려 저한테 응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많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나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걸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중요한 얘기인데 어느 누구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공동체 라디오 같은 기관이나 이 입김이 좀 덜한 시민들이니까 그런 걸 짚어대고 의제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점에서 굉장히 박수를 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 와, 대단하네요. 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 방송 도시 이야기 제작자 길벗 김길중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방송 전문인이 아닌 시민 제작자이지만 우리 전주라는 도시에 대해서 또 방송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길벗님, 길벗님은 도시 이야기를 방송을 하기 전에도 그동안의 지역의 문제, 특히 우리가 사는 전주라는 도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고 하셨잖아요.
0: 네, 그 도시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에 있는 질문하고 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저 스스로 좀 배웠던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아까도 좀 얼핏 말씀드렸지만 도시계의 영털인 걸 좀 지적하고 화나 있고 이게 뭐냐라는 게 좀 강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좀 스스로 배운 거는 저 역시도 제 생각을 누구한테 그 고집하거나 악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뭐 이렇게 않냐라고 설득하고 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좀 그런 것도 약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점에서 도시 이야기는 정말 아까도 제가 몇 번 강조했다시피 많은 상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자꾸 얘기해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것들을 해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고 저 스스로도 좀 그런 의미에서 다독여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 네. 관심을 많이 갖고 목소리를 좀 많이 내고
0: 네.
3: 그럴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0: 네.
3: 한두 사람 가지고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0: 네.
3: 모든 시민들이 정말 관심을 문제는 가져야 돼요. 네. 목소리도 내야 되고.
1: 그렇죠, 그렇죠.
3: 우리가 막 서명운동해서 해서 올라가도 전두환도 통합이 안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정말 아니란 그런 주의 막 그런 것들이 뭐 양반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냥 뭐 문제 없고 안전하게 살면 되지. 그런 마인드를 깨서 국민의힘도 좀 찍어야 되고 솔직히 이런 사람도 해야 전주가 발전을 갔대요. 네, 공동체 라디오 우리 시민들이 시민 제작자로서 방송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공동체 라디오는 매체를 통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세상에 보낸다는 것이 지역 사회에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우리 길버님이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0: 네.
3: 예, 또 한 말씀 또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0: 네.
3: 길버님.
0: 그, 우리 지금 기술을 맡고 계신 고영준 선생님이 나오셨을 네. 때 한 얘기인데, 코로나 한참 터졌을 때, 뭐, 뉴욕에서 몇 명이 확진됐고, 몇 명이 네. 사망했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뭐, 파리에서는 몇 명이 네. 죽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정작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우리는 어디 가서 마스크를 살 수 있나. 내 그 생활과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괴리감이 드는 거야. 내 앞에 문제를 놓고서, 예를 들면, 그때도 그 방송에서 표현했던 걸 그대로 옮기자면, 로스앤젤레스에서 산불이 난 것을 왜 안 꺼지는지 걱정하고 막 이 온통 지구촌의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그 전주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이 빙판길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이런 걸 체크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안 하더라고요. 지역의 MBC라든지 KBS라든지 이런 매체들은 안 해요. 전주의 삶을 놔두고 서울이나 뉴욕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우리 그

0: 도시 혹시, 이야기. 예. 네.
1: 혹시 기회가 되면 뭐 또 네. 뭐 다른 그 이야기로 이렇게 볼 네, 수도 네. 있을 것 같고요.
0: 네. 네. 그래서
2: 저는 우리 네. 멤버로 들어오죠.
0: 네. 도시 이야기 방송을 통해서 우리 지역 전주라는 그런 도시를 깊이 들여다보셨는데 제작자 길버님이 꿈꾸는 살기 좋은 전주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 시민 제작자로서 도시 이야기를 제작 방송했던 길버 김길중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길버님이 꿈꾸는 살기 좋은 전주 우리 같이 이뤄나가면 좋겠습니다. 길버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 마무리 곡 띄워드리면서 1부 마칩니다. 조용필 노래입니다. 킬리만자로의 포범.

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 야망에 찬 도시의 그 불빛 어디에도 나는 없다. 이 큰 도시의 복판에 이렇듯 철저히 혼자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냐.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고란 사나이들 수는 없다.

안녕하세요. 두란두란 마을 이야기 2부 음악이 있는 마을을 진행하는 평화동 마을신문기자 김강수입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입니다. 피아노 협주곡 5번은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를 침략했던 1809년에 완성되었습니다. 황제라는 명칭은 베토벤이 직접 지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 의도와도 무관합니다. 영국의 청중들이 사막장의 웅장하고 당당한 피날레에 감동받아 황제 협주곡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대로 정착되었습니다. 베토벤을 후원하던 루돌프 대공이 피난을 떠나고 오스트리아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베토벤의 경제적 궁핍은 극에 달했습니다. 베토벤의 청력 또한 거의 들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베토벤이 살고 있던 집 주변에 포탄이 떨어지는 등 소음으로 청력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베개 등으로 귀를 막고 지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이 작품에서는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는 불안이나 고통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영웅적이고 힘이 넘치는 분위기가 가득한 것은 베토벤답게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담아 이 협주곡을 작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간 끝까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2악장 아다지오, 사막장 알레그로를 루돌프 제르킨의 피아노, 레너드 번스타인의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0: 여러분, 감정노동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흔히 감정노동자 하면 콜센터 상담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판매원 등을 주로 떠올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사회복지사, 소방관, 승무원, 행정기관 민원실 직원, 간호사,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과 총수원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시선이나 요구에 갇혀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까다롭고 무리한 요구를 받기도 하고 악성 민원을 마주하며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부당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웃어야 하고 일하는 내내 자신보다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살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설마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여전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례한 말을 참고 견디고 웃는 것, 그것이 그저 일을 하기 위해서 감수해야만 하는 부분인 걸까요? 누군가가 자신의 하루를 무사히 끝낼 수 있게 하는 것은 어쩌면 거창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가 건네는 말 한마디와 태도에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요? 132 라디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1과 3 이야기 132 라디오 진행을 맡은 유기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132 라디오 첫 번째 코너 이슈 브리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한 달 지역 노동 이슈를 언론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빅카인즈라는 뉴스 분석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전북 지역 신문사 외에 다양한 지역 뉴스를 짚어보고 뉴스 이면의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2026년 9월 한 달 주요 이슈가 되었던 노동 이야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오영수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네,
1: 아침 저녁으로 바람길이 네. 굉장히 좋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저도 겉옷 입고 왔다가 네. 좀 벗었습니다. 네.
1: 아주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뉴스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공통된 하나의 단어가 보입니다. 바로 네. 불안정입니다.
0: 아, 불안정.
1: 네. 노동자의 불안정 결국 시민의 일상과 네.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함께 생각하면서 뉴스를 전해보고 싶습니다.
0: 아, 네. 그러면 첫 번째 불안정 뉴스는 무엇이 네. 있을까요?
1: 첫 번째 뉴스는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의 업무 개입에 문제를 제기했던 경비원 초단기 계약을 반복한 끝에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는 소식입니다.
0: 예, 저도 뉴스를 봤네요.
1: 예, 해당 경비원은 1년 6개월 동안 무려 8차례 3개월에서 6개월 단위의 계약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요구한 이후 본인에게만 계약 종료가 통보됐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물론 업체 측의 인력 감축에 따른 정상적인 계약 종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3개월짜리 계약보다 더 짧아서는 안 되는 노동자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뭐 시비를 다툴 부분이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참 3개월 계약이라는 게
1: 있을 수 없죠, 사실은.
0: 예, 1년 뭐 몇 개월 동안 8번, 9번 계약하면서 일을 한다는 게 참 상상이 안 가거든요.
1: 이런 고용 형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 정말 불안정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네요.
1: 아. 일하는 사람에게 고용 안정은 사치가 아닙니다. 네. 계약 기간을 쪼갠다고 또 노동자의 권리까지 쪼개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대목은 휴게시설인데요. 전주시는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해 3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정작 그 경비원들은 여전히 좁은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0: 네, 아, 그러니까 3천만 원 들여서 휴게실을 지어놓고 네. 거기 공간은 이용 못하고.
1: 그렇죠.
0: 아, 이게 네. 점검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1: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쉴 공간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실제로 네. 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러게요. 네, 아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전해 주시죠.
1: 예, 두 번째 소식은 전북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네. 시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법적으로 전통적인 노동자와 같은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조례에서는 법률, 노동상담, 또 안전교육, 보호장구, 또 사회보험, 건강진단, 직업 트라우마 상담 등 다양한 지원책이 담겨져 있는데요.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난 만큼 노동의 형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는데 노동자 보험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0: 네, 그 뭐 전국적으로도 뭐 88만 명에 이른다고 제가 네, 본 것 같은데
1: 굉장한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도.
0: 저희 지역에서도 이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조례가 필요했을 텐데 예. 이제 조례가 정말로 이제 잘 작동이 되려면 예. 이제 그래 부합하는 이제 인력과 예산이 또 뒤따라야 할 텐데 예. 그런 것도 전라북도나 전주시도 뭐 노력. 해서 예,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1: 플랫폼이 클릭 한 번으로 이렇게 연결되긴 하지만 노동자의 권리까지 클릭 한 번으로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 전북에서도 실제로는 노동자이면서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이른바 가짜 3.3 유장 고용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소득자처럼 처리하면 사용자는 뭐 편할 수 있겠지만 노동자는 임금과 휴가 또 산재 고용보험 등 각종 권리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0: 맞아요. 네. 사대보험을 이제 안 들어도 되니까
1: 그렇죠. 이제 업주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0: 그러니까요.
1: 특히 전국 그 적발 사업장의 상당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네. 나타났는데요. 이 3.3%라는 세금의 숫자일 뿐 노동자의 권리를 결정하는 숫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이름이 무엇으로 신고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누가 일을 시키고 또 누가 지휘 감독을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이것도 지금 이제 신종 어떤 고용 형태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제 업주들이
0: 해마다 지금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
1: 아마 그 보험이라든가 등등 많은 사업장에서 이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인 노동자로서의 인정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
0: 네.
1: 이것이 노동권 보호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1: 다음은 그 전북의 유천 교원 예비 인력이 단 한 명도 네.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아 이유가 뭡니까?
1: 병가나 경수 등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유할 때 네. 수업을 대체할 인력이 없다면 결국 그 부담은 현장 교사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어느 집 대체 인력 역시 정규직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예비 인력이 없는 이유는 좀 이것도 뭐 불안정한 노동 고용 형태 때문에 그런가요?
1: 그것도 있지만은 이제 비용 절감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죠.
0: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은 정말 이게 이 그 대체 인력이 뭐 빈 때 해야 이게 아동 유치원도 아동들도 좋고 교사들도 좀 그런 어떤 그게 보장이 돼야
1: 맞습니다.
0: 쉴 수도 있고 아프면 예. 병원도 갈 수 있는데 예.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다는 게 너무
1: 이해할 수 없는
0: 예, 이해할 수 없는
1: 일인데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돌봄이 필요 없다는 듯한 고용 구조 정말 네. 이제는 바뀌어야 네. 된다고 생각하고 교사가 제대로 쉬어야 네. 아이들도 제대로 돌볼 수 있고 또 노동자의 휴식은 또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비스의 질을 지키는 네.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리고 또 네. 파견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파견된 또 114명이 정규직이 한 명도 없다고 또
1: 그러니까 방금 그 정규직 한 명도 없는 이해할 수 없는
0: 그러니까요. 그럼 114명이 네. 사실 이제 풀로 근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면 여유 인력이 좀 있어야 이 파견 이 나갔던
1: 대체를 할 수 있는데
0: 쉬고 쉬어야 네. 될 텐데 네,
1: 맞습니다.
0: 아니 뭐 딱 생각해도
1: 이해가 안 가는 거죠.
0: 월차를 월에 한, 네. 하나씩만 114명이 네. 써도 114일이 필요하고 네. 114일을 대체하려면 네. 뭐야 저기 몇 명 이상은 진짜 인력이 필요한데 너무나 이거는 교육청이 정말로 이건 실태조사를 해서
1: 제대로 된 네. 고용구조를 만들어야 될 거고 뭐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인원을 뽑아라. 아,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할 정도로 네. 중요한 과제인데도 네. 교육청에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고. 다음 뉴스도 비슷한 뉴스인데요.
0: 네, 네,
1: 다음
0: 네.
1: 뉴스는 전북 학교 급식실의 조리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네. 있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조리 실무사 채용에서 애정 인원의 27%가 미달했고 특히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아, 나타났습니다.
0: 네.
1: 이 현장에서 병가를 내는 노동자가 직접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이고 아이고. 있다는 것이 예, 지금 노조의 주장이고 또 네. 높은 노동 강도와 또 열악한 환경, 낮은 임금,
0: 네.
1: 또 방학 중 비근무 등 이런 조건들이 인력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0: 작년엔가 뭐 학교급식법이 네. 통과돼가지고
1: 네,
0: 적정한
1: 통과됐죠.
0: 뭐
1: 인원 확보?
0: 급식원을 네. 확보해야 된다는 법률적 기준은 만들어졌는데 네. 정작
1: 네. 법 따로 실지 따로
0: 뽑아도 네. 정말 열악한 것 때문에
1: 다 뽑도 못하고 있습니다.
0: 다 뽑지도 못하고 있는 네. 이런 현실인 거네요.
1: 예,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예, 사람이 오래 일할 수 없는 환경이 더 큰 그러니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리실 역량은 단순히 노동자 몇 명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 아이들의 급식과 학교 안전 그리고 교육의 질과 직결돼 있다는 네. 문제 교육청에서 좀 인식을 하고 제로된 인력 구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니, 요양보서도 비슷한 거 제가 본 것 같아요.
1: 네, 요양보서 뭐, 마찬가지입니다.
0: 요양보서 1인당 몇 명의 네. 어떤 적정 인원은 법으로 정해놨는데
1: 실제로는 막상 작동이 안
0: 돼요. 네, 작동이 안 돼가지고 막. 네. 한다는 게 특히나 이제 이 여성 노동자들 중년의 네.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취업하는 이런 곳이
1: 대부분 중년 이게 네. 경비는 남성,
0: 네.
1: 요양보사는 여성
0: 네,
1: 이렇게
0: 그렇죠.
1: 거의 대표적으로
0: 조리종사원도 네. 마찬가지
1: 조리종사 마찬가지지만 네.
0: 그러니까 이 일자리를 질을 좀 개선하고
1: 그렇죠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해서
0: 이제 좀 네. 적정하게 네. 이게 참 안 되는 이유가 네. 참.
1: 안타깝습니다.
0: 해마다 반복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법을,
1: 예. 네. 법을 만들어도
0: 학교 급식법을 네. 만들었어도 안 되는 거는 진짜 네. 이거는
1: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예. 것 같아요.
0: 본질적인 거에 대한 접근이 네. 필요해 보입니다.
1: 예. 예.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우리 지역에서 함께 땀 흘리고 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0: 빠지지 않는 소식입니다.
1: 예, 그럼요. 그 김제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가족 장례식장이 가겠다는 연차마저 거절당하고 또 여권까지 빼앗기며 일하던 이주 노동자들이 견디다 못해 노조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표적 해고였고
0: 네.
1: 또 한국인 또 이 동료 조합원들이 이를 계속 고용과 또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며 40일째 넘게 지금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공장 입금은 여전히 높습니다.
0: 네. 그러니까요. 네. 프리에시안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에서 이 네,
1: 많이 다뤄져
0: 다루어진 문제인데, 네. 야 여권까지 이게 사실 참, 좀 기업이 좀 규모가 네. 있고 그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여권을 네. 가지고 있거나,
1: 그렇죠.
0: 진짜로 가족의 장례까지도 보장하지 않는 이런 전근대적인 어떤 노동 행태인데
1: 너무.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행정기관이 뭐 다르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읍시에서는 필리핀 계절 노동자 59명의 여권을 4개월 넘게 네, 보관하다가 네. 적발이 됐거든요. 이건 뭐 행정 절차 때문이라고 변명하지만 좀 사실은 네. 이탈을 막으려고.
0: 그러니까요. 이탈 네. 막으려고
1: 갖고, 네, 갖고 있는 건 뭐 누가
0: 막, 네,
1: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0: 참.
1: 여권이 인질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럼요.
1: 이건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네. 생각하고 또 무지에서도 더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계절 노동자 남매의 임금을 떼먹고
0: 네.
1: 재판에 넘겨진 농업법인이 올해 또 계절 노동자를 배정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좀 이게 황당한데요.
0: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네. 지자체가 그런 거를 원래는 출국 전에 다 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지자체가 책임지고 뭐 이런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도 하고 지원을 오히려 해야 되는데
1: 그
0: 오히려
1: 보조 역할을 네, 하고 있으니
0: 그 농장주한테 다시 네. 계절 노동자를 배정하니 네. 이런 것들이
1: 네.
0: 참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1: 노동부는 체불을 확인하고도 지자체에 알릴 일도 없었고 군청을 몰랐다고 고개를 저었고 그 부실한 공조의 틈새에서 업주는 웃고 네. 또 타국에서 온 노동자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네. 이런 구조. 그리고 또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액이 무려 1548억 원에 이른다고. 작년 네. 대비 43%나 껑충됐다고 하는데요.
0: 네.
1: 지방 소멸을 막겠다며 일손이 부족하다며 앞다투어 지금 뭐 지자체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셔올 때는 언제고 또 막상 오고 나면 여권부터 뺏고 밥줄부터 죄는 정말 일할 사람을 필요하지만 사람 대우는 하기 싫다는 네. 이 비정한 이중성 이것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의 민낯이 아닌가 이게 참 아쉽습니다.
0: 너무. 네. 매월 지금 이주노동자의 인권 문제가 빠지지 않고 이제 등장하고 네. 있는데
1: 그만큼 우리 그 나라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 아니면 작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0: 그만큼 많이 이제 네. 와 있기도 하고
1: 네.
0: 그리고 그렇죠. 이제 급격하게 숫자가 늘고 막 그러면서 네. 사실 이게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지원이나 이런 게
1: 네. 시스템이 좀 불비하기 때문에 네. 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어쨌든 그래도 사람을 불렀으면
0: 네. 네.
1: 저는 사람으로 대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여권을 주고 또 임금을 주었자는 사회 이것은 정말 외국인 문제가 아니라 내일의 희망에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이런 일이 반복되지 네. 않으려면 어쨌든 현재 벌어진 일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와
1: 시스템
0: 해결이 네. 딱 돼야 될 텐데
1: 된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런 좋은 소식 무주군의 뭐 네. 계절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았다더라
1: 네.
0: 뭐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일강에 이제 해고된 어떤 외국인들이 복직했다더라 이런 소식도 우리 라디오를 통해서 좀 많이 전해졌기를 바라는 마음이 막 네. 생깁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동뉴스 중심에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기 좋은 사회인가
0: 네.
1: 노동자가 불안하면 가정도 불안하고 또 현장이 불안하면 시민의 일상도 저는 불안해진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사회의 안전과 일상은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노동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불안정한 현실을 안정된 미래로 만들었으면 하는 우리 센터장님의 이 마음이 잘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지역 뉴스로 살펴본 노동 이슈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0: 네, 이번 코너는 전지적 노동자 시점입니다. 오늘 전지적 노동자 시점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에 대해서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에서 올해 감정노동자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노형정 전책국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제가 이름을 자꾸 좀 약간 틀리는데,
1: 피곤하신 것 같아요.
0: 노현정
1: 네,
0: 정책국장님.
1: 반갑습니다.
0: 올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1: 네.
0: 어떻게 올해 또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나요?
1: 혹시 감정노동자 조례가
0: 네.
1: 지역에 만들어지게 된그 시작점을 혹시 알고 계시죠?
0: 우리 지역의 감정노동자, 뭐 LGU 플러스의 그
1: 네,
0: 홍수연 양의
1: 맞습니다.
0: 이제 괴롭힘 사건 때문에,
1: 네, 그렇죠. 그게 2016년도에 벌어졌던 사건이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특성화구에서 현장 실습하다가 어쨌든 그게 뭐 영화로도 다음 소유라는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그때 아마 전주나 전라북도에서 이 감정노동자 보호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전라북도는 조례를 만들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공공 부분의 감정노동 실태조사를 딱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2020년도 초반, 2019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 이제 지자체가 한번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감정노동자 보호조례가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전라북도는 공공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의 영역까지 감정노동을 보호하겠다. 라는 어떤 범주를 굉장히 크게 설정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만 만들어지고 뭔가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도에서 지금 조금 더 감정노동과 관련한 조사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좀 받아서 저희가 이제 올해 진행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여러 직군들을 많이 탐색을 했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뭐 다양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한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다는 게 사실 고려할 게 너무 많잖아요. 일단 예산을 고려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자주 만나고 또 우리가 또 살아가는 곳을 찾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일하는 분들을 생각하게 됐고요. 또 이제 선행 연구 중에도 24년도에 대전 광역시 노동권익센터에서 이 공동주택 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이 감정노동 실태조사를 했더라고요. 여기는 모든 직군을 다 했어요. 주택관리사부터 시설관리 노동자, 경비 노동자, 청소 노동자까지 다 이제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일하면서 업무의 수행의 과정 속에서 또 입주민의 응대 과정 속에서 이 감정노동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 이 선행 연구를 통해서 지역의 상황을 살피는 것이 좀 유의미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관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0: 네, 관리 노동자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노동자, 경비 노동자,
1: 네, 보통
0: 뭐 이렇게.
1: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일반 관리 노동자를 이제 주택관리사하고 시설관리로 정리를 하고, 나머지 청소 경비 노동자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0: 청소, 경비,
1: 네.
0: 이제 시설 관리 노동자.
1: 네네.
0: 이런 분들 뭐몇 분이나 혹시 실태조사에 참여하셨습니까?
1: 일단 뭐 예산상 200명 정도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아파트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지역의 통계를, 주택 총조사를 보면, 어쨌든 공동주택의 비중이 전북 지역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고, 전국 대비 3.5%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고, 14개 시군 중에 전주, 군산, 익산에 어쨌든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은 예산이지만 전주, 군산, 익산을 중심으로 이제 설문과 심층 면접을 진행을 했고요. 어쨌든 아파트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 이제 고용되는 노동자들의 수도 많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했고 또 이제 전주시 비정규센터뿐만 아니라 익산시 또는 군산노동권익센터를 통해서 그동안 상생 협약을 해온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진행했고, 조금 더 어려우신 분들, 하기 어렵다 하는 아파트들은 좀 소개를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0: 네. 그, 뭐, 이제 주로는 이제 우리가 노동 실태 조사는 주로 많이 하는데 네네. 감정 노동에 대한 이렇게 조사를 이번에 네네. 특별히 좀 더 강조해서 진행을 하신 거죠?
1: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의 조건과 감정 노동의 별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어쨌든 노동 조건을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경비직과 시설관리직의 어떤 업무 범위 또 네. 휴게시설의 사용이나 휴게시설의 어떤 접근성 그리고 사실 이제 경비 같은 경우는 2교대 근무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건강 상태나 수면의 질이나 어떤 감정 노동에 대한 이해나 각자의 수준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구성을 했고요. 또 이제 감정 노동에 특화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입주민이나 동료 관계에서의 감정 노동의 수행의 경험이나 노출의 빈도나 또 보호 제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여부 뭐 이 네. 정도를 해서 한 개수를 세보니까 100개 문항이나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0: 상당히 많은 문항을 조사하셨네요.
1: 네,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0: 그 어쨌든 이제 입주민과의 뉴스 이슈 브리핑에서도 이제 잠깐 네. 나왔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관리 노동자를 사실 이제 주요한 또 감정 노동자를 분류를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태 이번에 조사 내용으로 네. 혹시 뭐 감정 노동자로서 힘들다는 게 확인이 좀 되었나요? 실태 조사 결과는 어떤가요?
1: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네. 결과는 실제적으로 확인이 되죠. 왜냐하면 일단 이제 시설 관리 업무 중에 가장 많은 일은 시설을 고치는 일이잖아요.
0: 네, 그렇죠.
1: 네, LH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시설을 고쳐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아파트별로 특성이 다른데 LH는 전반적으로 모든 걸 고쳐줘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설 관리직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고충이었고 네. 이제 감정 노동 물어보셨는데 어쨌든 네. 이제 고치는 과정에서의 입주민과의 응대 과정에 있어서 네. 경비 노동자뿐 저는 이제 경비 노동자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시설 관리직에서도 굉장히 높은 네. 입주민의 응대 과정에서의 감정 노동을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요.
0: 그러니까 시설을 고쳐주는 과정에서
1: 그리고 이제 요즘의 아파트들은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들은 굉장히 시설이 좋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시설 관리 일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0: 좋으면 적어질 것 같은데요.
1: 아니죠. 이게 자동화 시스템이다 보니까 네. 조금만 반응이 생기면 그거를 관리하러 달려가야 되는 어려움들이 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면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시설 관리직 그 노동자분은 그 아파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했는데 다른 아파트로 갈 의향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갈 의향이 없으시대요. 왜냐하면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면 자신의 업무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네. 늘어나고 그걸 보수하고 고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된대. 네. 왜냐하면 뭐 통합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요즘에 AI가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고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입주민들은 빨리 고쳐주길 원하고 그러면서 부딪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옛날 오래된 아파트로 가는 게 훨씬 낫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어쨌든 감정노동의 수준이 경비와 시설이 굉장히 비슷하게 높았고 특히나 일상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감정 조절의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셨어요. 특히 저희가 이제 일부적으로 정신건강 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냐고 물어본 질문이 있는데 어쨌든 사실 굉장히 적어요. 전체적으로 한 3.6% 정도 되는데 경비와 시설이 뭐 별 차이 없지만 그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일정 정도 상담이나 치료의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0: 네, 그 뭐 좀 인터뷰 과정에서
1: 네.
0: 뭐 감정 노동에 아 이런 것도 여전히 있단 말이야라고 있었던 사례들이 좀 있나요?
1: 아니 뭐 다들 뉴스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최근에 전주에서도 입주민이 경비 노동자에게 신발을 벗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 아, 뭐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많긴 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물리적인 폭력의 경험, 그건 설문으로만 네네. 했을 때 두 자릿수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0: 물리적인 폭력을 당했다.
1: 그렇죠. 뭐 밀칙이나 멱살이나 뭐 이런 거. 네네. 그리고 또 뭐
0: 막 심각한 막 전치 다치는 사고는 아니어도
1: 네, 그리고 뭐 비난이나 모함이나 뭐 이런 경우도 거의 20% 정도는 아니지만 15% 이상을 넘어섰고요.
0: 네.
1: 또 괴롭힘 이런 거? 또 이제
0: 네.
1: 부당하게 어떤 요구를 한 거, 요구를 당한 거 이런 네. 것들이 어쨌든 두 자릿수 이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시설직과 경비직에서는 굉장히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0: 네, 이런 거를 이제 네. 또 예방하기 위해서 수년간 네. 도나 시나 네. 뭐 이런 데서 상생 협약도 하고 네. 노동인권 교육도 이제 저희 시센터도 하고 있는데
1: 그렇죠. 꽤 오랫동안 해왔죠.
0: 네, 한 3년 정도 지금 네, 네. 됐습니다. 저희 시센터는. 근데 어때요? 현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느 분은 뭐 좀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다 이런 분위기도 있던데.
1: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할 때 이걸 하면서의 느끼는 어떤 자신의 느끼는 정도로 이제 체크를 해달라고 했을 때 의외로 고용 안정이라는 체크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걸 심층 면접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용 안정이라고 했을 때 네. 어떤 임금의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네. 그 공간에서의 안정감. 내가 여기서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안정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0: 고용 안정을 느꼈다는 게
1: 높았어요. 아, 상생 협약을 통해서. 아,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심층 면접 과정에서도 이제 여러 명 한 두세 분 정도 이제 협약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어떤 분은 그날 그랬어요. 저한테 오셔 가지고 한 번만 더 교육을 해 달라.
0: 네.
1: 왜냐하면 교육을 하면 그 아파트에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0: 아, 네.
1: 어디 센터에서 와가지고 입주민 그 관리 노동자 대상으로 교육을 해주고 갔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함부로 하면 우리가 잘못될 수 있다. 아, 이렇게 네네. 굉장히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굉장히 높이 사셨고 그래서 자기들한테 굉장히 네. 많이 도움이 됐고 그래서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이 교육을 통해서. 소문이 난다는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렇게 분기별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좀 분기별로 와가지고 이런 교육들, 특히 이제 입주민 대상으로 교육이 좀 해주면 좋겠다. 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고.
0: 네. 입주민 예. 대상으로가 참 잘 돼야 될 텐데. 네.
1: 그게 굉장히 어려워.
0: 그니까.
1: 어려운데. 네. 이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좀 입주민 대상의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0: 네.
1: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휴게시설이 어쨌든 이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네. 점검이 되기도 하고 휴게시설 필요한 어떤 물품들에 대한 요구가 있긴 한데 이게 이제 모니터링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 이제 경비 노동자들을 만나보니까 굉장히 협소하고 열악한 공간에서 잠을 자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TV에서나 보는 뉴스에서나 봤던 어떤 광경이었는데 직접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을 때 진짜 여기에서 일을 한다고? 여기서 잠을 자고?
0: 그림을 그리면 뭐 지하에 어떤 쾌쾌한 뭐 그런 공간입니까?
1: 네, 지하는 아니었고 초소였는데 네. 초소였는데 거의 저희 이제 보통의 초소 굉장히 그죠? 이런 판때기 이게 표준인지 모르겠습니다. 판에 그냥 매트리스 깔고
0: 네.
1: 거기에 잠을 주무시고 거기서 일을 하고
0: 네,
1: 저는
0: 약간
1: 좀 어려울 것 같아요.
0: 뭐 네. 수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1: 그렇죠. 네. 거기서 잠을 자고 일을 하고 휴게를 하고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일단 거기는 일단 입주민 대표님으로부터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는 아파트였어요. 특히나 이제 뭐 추워서 비닐을 치면 비닐을 다 걷어내고 TV를 설치해놓으면 TV도 틀지 말라고 하고 에어컨을 켜고 가면 요즘 같은 이제 올해 8월은 굉장히 더웠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에어컨을 켜놓으면 시원해질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그 시간에 소요되는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입주민들이. 켜지는 소리만 그러니까 밖에서 돌리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환풍기 소리가.
0: 돌아가면.
1: 그러면 이제 바로
0: 왜 키나 이렇게
1: 네, 이제 지적을 하고 그런 공간에서 일을 한다는 게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0: 아직도 이제 열악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1: 네.
0: 어쨌든 현장에서 상생협약이나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1: 네.
0: 어떤 필요성들은 공감을 한다니까.
1: 그렇죠. 매우 필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셨고.
0: 예, 다행입니다.
1: 네, 그렇죠. 저희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조금 네. 더 많은 아파트에게
0: 네.
1: 갈 수 있을지를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네. 이제 네. 현재적 시점에서 제일 우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이 제도 개선을 바라는 그런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1: 가장 많은 거는 이제 세 가지로 딱 요약이 됐더라고요. 하나는 입주민의 어떤 강성 입주민들의 자기들의 어떤 피할 권리를 달라. 피할 수 있는 권리를 네, 네. 좀 제도적으로 마련해 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부당한 민원을 경험했을 때 이거를 어떤 조직적 차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달라. 마지막은 아까 말했던 대로 노동인권 교육을 좀 강화해달라. 네. 이런 인권 침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달라가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었고요.
0: 괴롭힘 행위에 대한 ABC네요.
1: 그렇죠.
0: 발생하면 네. 즉시 그렇죠. 예, 조치하고 네. 네. 네. 네. 예,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시스템적인 조치를 하고 예. 네.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너무 ABC 같은 건데
1: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저희가 따로 하나 질문을 했던 거는 지자체에 요구하는 정책이 네. 있냐고 물어봤을 때 이것 또한 세네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가장 많은 거는 입주민에게 좀 교육을 하든지 네. 조금 더 이런 감정 노동에 대해서 좀 이런 안내 책자를 좀 보급해 달라.
0: 임금 요구보다도 더 높습니까? 네. 그게?
1: 근데 실제 만나면요 임금에 대한 기대가 없으세요.
0: 아 기대는
1: 왜냐하면 네, 네. 이미 이게 위탁 관리 체계이다 보니까 자신들이 네. 임금에 관여할 수 없다고 네. 이미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셨기 때문에 임금은
0: 저임금은 감수하되 내가 이 저임금에 이런 입주민의 네. 부담감까지는 그렇죠. 정말 못 감수한다. 뭐 이런 어떤 그렇죠,
1: 그렇죠.
0: 분위기가
1: 그렇죠. 이미 많이들 포기하신 상태고 그래서 어쨌든 지자체가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입주민용 안내 책자. 를 좀 네. 마련해서 보급해 달라. 그리고 좀 우리들의 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좀 홍보해 달라.
0: 네.
1: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상생협약을 하잖아요. 근데 휴게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게 연계되잖아요. 네. 근데 휴게시설에 대한 조사, 그러니까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안 되니까 네. 이런 조사를 좀 해 달라. 우리의 어떤 노동의 조건이나 휴게 시간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휴게 공간은 적절한지에 네. 대한 정기 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좀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됐고 하나는 조금 더 약간 근소한 차이긴 한데 휴게 시설의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여전히 필요로 하셨습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그런 어떤 보고서의 내용들을 정책 과제로 하고 다시 이제 좀 보고서로도 내야 되는데
1: 네네.
0: 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1: 제 계획은 아닌데요. 일단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알지 못했던 직종, 생활관리원이라는 직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네.
0: 생활관리원이 이제 생기고 많이 생겼죠.
1: 많이 생겼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경비원 대신 생활관리원을 뽑아서 주간근무만 일을 시키고 기본은 최저임금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어쨌든 그 컨설팅을 해가지고 맞교대가 정말 필요하냐라고 네, 네. 하는 그런 것들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정말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실제 만나보니까 경비노동자들의 휴게시간을 굉장히 늘려놓고 쉽게 말하면 그 시간에 임금을 안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그 휴게시간이 대기시간인 거죠.
0: 네.
1: 그래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 시간에 임금도 못 받고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생활관련이라고 하는 어떤 직종이 지금 막 보급되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이런 게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 같은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저 전주나 전북의 조례가 개정됐단 말이에요.
0: 네.
1: 그래서 그 조례의 어떤 개정된 내용이 정말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그 이제 뭐 공동주택이 보통 이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선정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포진근로 계약을 사용하게 네. 권고해서 네. 인센티브 제도라고 하는 거를 좀 마련해가지고
0: 예를 들면 뭐 쪼개기 계약을 하면
1: 그렇죠.
0: 안 된다 뭐 이런
1: 제가 만난 시설 노동자 중에는 29일 계약을 하신 분도 있어요.
0: 아, 왜 29일 계약?
1: 해고시키려고요.
0: 아.
1: 다른 분들과 함께 해고시키려고 아. 기간을 네. 맞추다 보니까 한 달이 안, 뭐 6개월이 안 돼서 29일로 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제도도 필요할 것 같고 현재 지금 휴게 공간이 옛날 아파트는 지하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0: 네, 그렇죠.
1: 아, 이건 정말 어떻게 이거를 개선할까? 이건 정말 좀 머리를 맞대고 그래서 아파트 공간에 어떤 터가 있다고 하면 조금 어떤 시설을 신축은 아니더라도 좀 네. 지상으로 올려서 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뭐 그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네.
0: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1: 네.
0: 뭐 가장 이번 조사에서 뭐 토론회 계획도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1: 토론회는 저희가 28일 10월 28일
0: 네.
1: 전북 그 도우회 1층 세미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0: 이번 달 28일
1: 그렇죠. 예. 네. 그때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0: 그때는 더 이제 자세한 내용 정리된 네네. 내용을 또 들을 네, 수 있겠네요.
1: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조사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라고 한다면 한 두 개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꼭 다시 와서 한번 교육을 해달라.

0: 굉장히 씁쓸했고 안타까웠어요.
1: 네.
0: 그러니까요. 그런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네.
1: 입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일에 대한 이제 정말로 필요한 일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도
0: 네.
1: 필요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 오늘 또 이렇게 보고서 작성 중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공동주택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전지적 노무사 시점에서 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노동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나 주차하고 차 빼달라 전화하면 다짜고짜 불만에다 전화 문통 주차 빌런 모두가 자는 밤에 우당탕탕 민원해도 자기는 아니라며 발뺌하는 소음 빌런 베란다 화장실에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스멀스멀 올라오는 담배 냄새 담배 빌런 분리수거는 고사하고 음식물인지 쓰레기인지 뒤죽박죽 뒤엉켜서 아무데나 박버리고 어이 저기 이놈 저놈 육두 문자방만에다 걸핏하면 주먹 따짐 폭행에다 고소고발 어찌 또한 이쁜 일이야 형광등을 가로달라 바퀴 변기 뚫어달라 오만가지 잔심부름에 공과 사는 구분 없고 노동법이 보장하는 휴게시간도 안 지키고 이것저것 따져먹고 사사건건 관여하니 갑질갑질 신상진상 빌런들의 세상이로구나. 당신은 진상주민 아니죠잉? 아따, 아파트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함께 잘 사는 것이 좋지 않겠소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한마디에 미소나는
1: 앞서 전지적 노동자 시점에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감정 노동자로서의 고충과 노동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전지적 노무사 시점에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법과 제도를 통해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함께 진행할 문세아 노무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법규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문세아 노무사입니다.
1: 네,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상담이 많이 있습니까?
3: 네, 꽤 많이 있습니다.
1: 네,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노동 실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상담이 많이 있습니까?
3: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비슷한 상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부당한 요구가 있다든지 괴롭힘이 있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막두 자릿수 이상씩 나왔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저희도 뭐 CCTV 화면을 보고 뭐 감시를 하는 것 같다. 자리 비울 때마다 보고하도록 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 이런 업무 감시 사례도 있었고요. 휴게 시간에 일을 해야 하는 일 경우 그리고 휴게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고충도 있었고 이런 것도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근로계약 종료하는 즉 해고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근로계약 갱신할 때 근무평가 제도를 도입을 갑자기 했는데 좀 이게 부당한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냥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이라든지 뭐 실업급여, 사대보험 이런 관련된 문의들도 있었습니다.
1: 모든 웬만한 상담들은 다 있는 상황이네요.
3: 네.
1: 그 이제 주제가 이렇게 관리 노동자의 상담해오는 주제가 다양한데 뭐 어떤 또 이제 요약해서 그 뭐죠? 이렇게 카테고리로
3: 카테고리라고 할까요?
1: 나눠보면은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3: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느꼈을 때 많다고 느껴지는 거는 이제 괴롭힘 부분 그리고
1: 아,
3: 뭐
1: 역시.
3: 입주민에 의한 괴롭힘일 수도
1: 네.
3: 있고 뭐 관리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 의한 뭐 관리 소장이라든지 이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괴롭힘 부분 그리고 뭐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 관련된 문제, 초과 근무 수당을 뭐덜 받는 것 같다, 뭐 휴게 시간에 일하는데 그걸 수당을 더안 준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쪼개기 계약 으로 인한 뭐 고용 안정 문제, 그런 근로계약 문제 이런 게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1: 네. 뭐 이제 뭐 임금이나 이런 거 최저임금 위반이나 이런 거는 이제 없는 거죠, 거의.

0: 최저임금을 주는 것 같아요. 이제 근로시간 최저임금이 미만이다 이렇게 딱 그런 건 없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을 더 근무하는 것 같은데 안 준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최저임금 미달이
1: 휴게
0: 녹일 수도
1: 시간이
0: 있겠죠. 네.
1: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휴게 시간이 아까 늘어난다고 했는데 휴게 시간이 늘어났는데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이제 많아서
0: 네,
1: 발생하는
0: 그런 최저임금 미달이.
1: 그런 최저임금 미달이 많을 것 같네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앞서 전제적 노동자 시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노동 현실을 살펴봤는데 이제 우리 노무사님이 보시기에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이 겪는 이런저런 노동 문제 중에 정말 이거는 진짜 개선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상담 중에 혹시
0: 상담 중에서는 이제 쪼개기 계약이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뭐 고용 안정이랑 임금 이런 게 사실 생활이랑 제일 직결이 되잖아요. 이제 임금은 어쨌든 최저임금은 받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뭐 1개월에서 3개월 사이 이렇게 아주 초단기 계약으로 하면은 이후에 내가 계속 이렇게 생계를 돈을 벌면서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1: 그렇죠.
0: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아니, 일하는 사람도 불안하지만 사실 3개월만 사용하고 해고하면 아파트로서도 정말 이건 손해일 것 같은데.
0: 네, 왜냐하면 계속 어쨌든 상시적으로 계속 하는
1: 그렇죠.
0: 업무니까
1: 숙련도
0: 결국
1: 필요하고.
0: 맞아요. 숙련도 필요하고 이제 좀 일에 익숙해지고 이런
1: 그렇죠.
0: 것들도
1: 그렇죠.
0: 있고 그 아파트에 대해서 좀더잘 알게 되는 것들도 있는데
1: 맞아요.
0: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제 진짜 1개월만 쓰려고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게 아닌
1: 그러니까
0: 거죠.
1: 그런데도 왜
0: 네.
1: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0: 그러니까요.
1: 근데 저는 진짜 이게 몇년 동안 이게 현장의 요구이긴 하더라고요. 쪼개기 계약. 근데 갈수록 쪼개기 계약이 많아져요. 지금 옛날에 3개월 없었는데 이제 3개월까지 이 법적으로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현행법에는?
0: 그러니까요. 법으로는 이제 근로계약을 자유로운 노사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면은 이제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니까 그런 계약서를 들이밀면은 노동자들로서는 좀 거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서명을 하고 나면은 그거는 너무 유효해지는
1: 아니
0: 그런
1: 그러니까
0: 문제가
1: 아예
0: 있어요. 네.
1: 상시적으로 이게 필요한 일이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수습이 필요하면 수습 제도를 활용하면 되고
0: 맞아요.
1: 이제 더막 이렇게 연장해서 막몇 개월씩 연장하는 걸 아예 법으로 못하게 할 수는 없냐는 거죠.
0: 그런 게 있으면은 좋겠어요, 정말.
1: 그러니까 아 그런 게
0: 네.
1: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법률가 사이에서 이런 거를
0: 네.
1: 법적으로 좀 규제하자 이런 어떤 움직임도 있을 것도 같고 있었으면
0: 네.
1: 좋겠는데 아무튼 참
0: 뭐 법원에서는 뭐 판례로는 어쨌든 이렇게 짧게 계약을 하더라도 뭐 당연히 이제 계속 고용을 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이제 근로계약 갱신 청구권, 갱신 기대권이 있다. 그렇게 해서 당연하게 계약이 뭐 갱신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보는 법리가 있기는 합니다.
1: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어쨌든 3개월로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갱신 기대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라고
0: 네, 계속
1: 하는 내용이죠.
0: 결국에는 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는 사람이다. 3개월 계약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1: 근데 이제
0: 이런
1: 그것도
0: 거죠.
1: 만약에 자르면은 본인이 이제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해야만이 유효하잖아요.
0: 맞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부당하다고 판정이 또 나야 되니까요.
1: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소극적으로 보호하는 거인 것 같아요.
0: 네, 이런 쪼개기 계약이 어떻게 보면은 좀 악용하는 약간 그런 빈틈을 노려서 이렇게 해고를 좀 쉽게 하는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만연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더 뭔가 법적으로 뭔가 좀 보호하는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1: 그러면은 이런 게 이제 인정된 사례가 뭐 이렇게 많이 이런 다툼이 있습니까? 혹시
0: 네, 이런
1: 최근에도?
0: 다툼이 되게 많이 있고 저도 한 건을 같이 하고
1: 아,
0: 있고요.
1: 지금요.
0: 네. 그리고 뭐 법원에서도 뭐 판례에서도 뭐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8개월을 근무한 경비원이 있었는데 그세번 갱신 세두번 갱신 계약을 세번한 거죠. 네, 그런 경우에도 뭐 근로계약서에 뭐 갱신에 관한 이제 규정 이런 게 없지만 이제 회사 자체가 그런 경비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고 다른 이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아파트에서도 다 3개월의 근로기간으로 정해서 계약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회사가 아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회사 자체도 계속 계약 반복 체결 해서 이제 경비원도 그런 갱신기대권이 있을 거라는 거 회사도 알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판시한 것도 있고 법원까지 사실 가기 전에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도 이런 갱신기대권과 관련한 사건들이 부당해고 갱신기대권 인정된다고 하면서
1: 많다는 거죠.
0: 네,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여러분 많습니다. 3개월로 근로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갱신기대권 여기 보니까 오늘 사례 보니까 어쨌든 행정법원에서는 8개월 근무했어도 3번의 근로계약이 있어서 이조차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니까.
0: 네. 보통은 정말 네. 기간이 되게 길어야지만 그 전까지는 네, 그렇죠. 인정이 됐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단위가 짧아지니까 기간이 짧아져도 횟수를 보고도 인정이 네.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오히려 들고요.
1: 오히려 3개월 네. 근로계약 한 것이 오히려 예.
0: 네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진짜 이게 만연해지니까 이제 문제라고 네. 판단을 하는 것 같기도
1: 그렇군요.
0: 하고요.
1: 이렇게 만연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이 쪼개기 계약을 고용 불안을 해소할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0: 그러니까 법이랑 제도는 언제나 네. 현실을 보다 늦잖아요. 이제 상사 사후적인 네. 방안에 네. 좀 치중되어 있기도 하고. 제가 좀 공감 요새 좀 부쩍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민중가요 노래 제목 중에 네.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단결한 노동자는 네. 패배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이랑 제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면은 사실은 같은 처지에 있는 네. 동료들이랑 좀 머리를 함께 맞대고 어떻게 슬기롭게 이걸 해결해 나갈까 같이 행동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쪼개기 계약 같은 경우도 네. 이런 게 예를 들어 뭐 노동청에 뭔가 제기를 하거나 네. 쪼개기 계약 같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문제를 제기를 하거나 네. 그럴 때도 혼자서 증거를 모으거나 이런 게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다 같이 하면은 사실은 훨씬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항상 좀 일을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저희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처럼 네, 네, 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네. 두드려주면 저희도 더 또 좋은 방안을 소개해 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1: 역시나 진리는 함께 해야 하는 길에
0: 맞습니다.
1: 있다.
0: 같이 뭐 이런... 해야 합니다. 네, 물어보고 그러니까. 같이 하고요. 행동하고요. 네.
1: 그래요. 그런 것들이 좀 더 또 더 많이 현장의 목소리가 나야만이 또 제도도 바뀌고 법도 바뀌고 하는 거니까 혼자서 구제 신청하는 것보다는 이제 여럿이 같이 이제 하는 것이 역시 진리이긴 한데 그게 참 어려워요.
0: 네.
1: 그게 참 어려운데 최근에 이제 이런 부당해고 사례, 쪼개기 계약 사례도 있지만은 이제 뭐 앞서 살펴봤지만 감정 노동자로서 이제 갑질 사례도 있는데 최근에 이런 상담도 있나요?
0: 네, 저도 뭐 입주자 대표 회의에 이제 구성원으로부터 이제 갑질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상담을 네. 했는데요. 이제 뭐 입주민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입주자 대표 회의의 네, 네. 구성원들은 좀 더 권력이 그렇죠. 강한 네. 입주민들이잖아요.
1: 권력이 강하죠.
0: 그래서 더 이제 노동자들한테 고강도의 감정노동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최근에 이제 그런 상담도 있고 예, 다양한 고충이 이제 어쨌든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에게 직면에 있는 것 같은데 감정노동으로 괴로움을 겪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습니까?
0: 이것도 너무 법과 제도로 하기는 네. 한계가 있어요. 항상 네. 법과 제도로 얘기할 때 이렇게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드는데요. 이제 먼저 뭐 할 수 있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도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라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들, 뭐 입주민들도 고객에 해당하죠. 그래서 입주민들을 응대하는 공동주택관리 노동자들이 고객의 뭐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해서 건강장애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건강장애가 발생을 할 것 같은 우려가 있다. 이러면은 회사한테 필요한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회사가 근로자한테. 필요한 조치는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요. 뭐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키거나 전환을 시킨다든지 휴게 시간을 좀 더 부여해서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이제 폭언 이런 폭행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치료나 상담을 지원해 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고소나 고발, 손해배상 청구 뭐 이런 거를 할 때 필요한 지원을 회사가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회사가 해야 되는 필요한 조치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이제 노동자가 회사에 이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이런 사후 조치들 요청을 할 수 있고 만약에 회사가 필요한 조치를 안 하거나 그러면은 그 사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노동자가 그런 걸 요청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은 이제 과태료나 벌금 이런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1: 일단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대처는 이러는 거군요. 일단은 대응하지 말고 알려서 보호를 요구하라. 이게 이제 어쨌든 이제 입주민이 이제 갑질을 딱 하는데 막 맞대응하지 말고
0: 그렇죠. 네. 네.
1: 이제 그 관리사무소나 이제 회사에 즉각적인 어떤 뭐 그 알리고 이제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이런 것이 일단 있고 네. 나서 그 이제 차후 조치들을 이제 네. 또 취하라는 거고
0: 제가 보기에는 네. 더 약간 자세히 말씀을 네. 드리면은 대응하지 말라라기보다는 네. 예방이 아니라 네. 위일이 발생하면 얘기해라 약간 이런 사실 진짜 사후 조치인 네. 것 같아요 이게 네. 뭐 그리고 건강장애가 발생을 하면 말해라 이런 거죠. 발생 우려가 있으면 발생 네. 우려가 있다는 건 또 어떻게 증명을 그걸, 할 건지 이런 것도 어렵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맞대응을 했을 때 이제 오히려 상대로부터 네. 오히려 괴롭히는 사람으로부터 입주민이나 이런 상대로부터 네. 오히려 제가 뭐 고소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 야 진짜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 어쨌든 뭐 그래도 맞대응보다는 정말 빨리 그 알리고 피하는 게 저도 좋을 것 같긴 해요.
0: 네. 그리고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쪼개기 계약처럼 네. 좀 뭔가 법이랑 제도로 같이 하기 좀 어려울 때는 당연히 법과 제도에 의한 방안도 써야죠. 네. 하지만 그거를 같이 뭔가 힘을 합쳐서 하면은 네. 이런 것도 또 입증을 하거나 할 때 서로가 또 서로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고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1: 네.
0: 역시나 단결한 노동자들이 네. 이길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에서 발생한 거는 어쨌든 그거는 이제 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도
0: 맞아요.
1: 있고 본사에 또 이제 알려서 네.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고
0: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장 내 네. 괴롭힘이라고 네. 할 때
1: 네.
0: 보통은 회사의 이제 근로자들끼리 네. 또는 네. 이제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 네. 이런데 지금은 이분들은 이제 고객 그러니까 네. 입주민이나 입주자 대표 그렇죠, 회의로부터의 이제 네. 부당한 요구나 괴롭힘이 있을 때는 또 그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느냐는 네. 또 고민의 여지가 생기니까요.
1: 네.
0: 그런 게 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까? 오, 이제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0: 너무 법과 제도에 의해서 뭐 풀 수 있는 게 없다는 비관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마음 좋지는 않은데요.
1: 그래요?
0: 네.
1: 단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결
0: 맞아요.
1: 열심히 하면 되죠.
0: 단결을 하고 손잡고. 하면은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생깁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이런 쪼개기 계약이나 감정노동 같은 부분들을 좀 위주로 살펴봤는데 네. 이런 이제 공동주택관리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도 공동주택에서 사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은 그런 노동자분들의 노동에 기대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다 서로의 노동에 기대어 살고 있는 것만큼 그 서로의 노동을 살피는 게 결국엔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저희의 이제 뭐 일상이나 안전이랑도 직결되는 그런 네.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같이 우리의 문제처럼 다 생각을 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또 어려운 사실 법과 제도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 사례들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가면 전주시민의 10명 중에 7명은 입주민이 됩니다. 일터에서나 삼터에서나 노동자의 권리는 언제나 마땅합니다.

0: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1: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2: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0: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2: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0: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10월 14일 수요일입니다. 날은 너무나 빨리도 가고요. 비는 소식이 너무 애닿게 옵니다. 좀 비가 좀 많이 오기를 바라면서 너무 가물었어요. 아, 그래도 오늘은 놀자.

루시 낙화 듣고 왔습니다. 10월 14일 수요일 오늘은 놀자. 자 이제 오늘은 놀자가 방송을 월요일과 수요일 화요일과 목요일은 재방송을 하는데요. 올해는 대부분 12일 날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올해는 참 괜히 욕먹는데 수요일은 좀 어정쩡한 것 같아요. 근데 기대 반 하는 거죠. 뭐 이제 수요일이 지나면 급격히 주말에 가까워지니까 수요일이 좀 길게 느껴져요. 또 희한한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날씨가 너무 이상하다고 봐야 하는 것 같아요. 복장들이 너무 혼재되어 있습니다. 봄에도 좀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 뭐 저녁 때 되면 패딩을 입고 나가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그 옆에서 반팔에 반바지에 런닝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유 날씨가 일교차가 너무 크다는 게 적응하는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조금 좀 줄여주면 쓰겠는데 조만간은 또 계속 춥겠죠. 네, 소란입니다.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 그리고 불독맨션 데스티니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 소란, 데스티니, 불독맨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이 밴드는 사실은 보컬이 개인적으로도 유명한 경우죠. 소란의 고용배는 라디오 게스트로 워낙 또 유쾌하게 활동을 많이 해서 지금은 뭐 온맨 밴드가 됐죠. 소란은 고용배 온맨 밴드가 됐고 불독맨션의 이한철은 뭐 개인적으로 이한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밴드 이름보다 개인의 이름이 더 유명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란 같은 경우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 같죠. 온맨으로 그런 게 좀 있었죠. 볼빨간 사춘기도 원래는 듀엣이었는데 지금은 솔로지만은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 10cm도 그러네요. 반대로 원래는 자두였었는데 자두가 여자 보컬로 혼자 나왔었다가 옆에 게스트로 나온 강두죠. 강두가 워낙 인기 있다 보니까 둘이 합쳐서 더 자두로 활동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조선 입학, 비련, 그리고 타편의 호랑 솔가.

조선입합 비련 답편 호랑솔과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전유진입니다. 아디오스.

아디오스, 전유진이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비가 좀 와야 할것 같습니다. 좀 가뭄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가뭄이 왔다 지금 산불림도 많고요. 요즘 산을 많이 다니는데. 그런 의미에서 비스트, 비가 오는 날에

0: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쳤어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쳤어야 나도 그치겠지
1: FM 93.5MHz 전주공동체 라디오입니다. 너튜브 전주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도 보실 수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2: 이제 괜찮니? 너무 힘들었잖아

윤종신 존니였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드릴 시간인데요. 저는 요즘 시간을 따로 내어 기타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드 연결이 부드럽지 않고 눈에 띄게 들지 않는 실력과 죽음이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있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내 취미는 기타 연주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기타를 알려주시는 사부님의 연배와 취향의 영향을 받아 염습곡이 좀 예전곡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염습 중인 곡과 비슷한 코드로 비교적 쉬워 보이는 요즘 곡들을 찾아서 연습 중입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곡을 직접 연주하면서 들어보고 불러보다 보니 그냥 들리던 대로 듣던 음악과 좀 다른 느낌으로 들리더라고요. 가사도 더 음미하게 되고 개별 악기 중 기타 소리를 찾아 집중하게 듣게 되더라고요. 요즘 연습하는 곡 함께 들어보고자 신청해 봅니다. 하면서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그리고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 두 곡 신청하셨습니다.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이제 며칠 있으면 콘서트 현장에서 직관하게 될 B2B 이창석 군의 신곡 타이틀곡 사계 그리고 너 신청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윤종신님과 성시경님이 님의 발라더 계보를 잇는 후발 주자로 이창섭 군을 샷아웃 하기로 했습니다. 이창섭 군이 10월 서울 콘서트 후에 전국 투어 예정인데요. 11월엔 전주에서도 공연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라고 따로 이렇게 별도의 신청곡으로 해서 보내주셨네요. 제가 멜로디라서요 라고 봤더니 저는 이름이 멜로디인 줄 알았는데 이게 B2B 팬클럽 공식 명칭이 멜로디더라고요. 기타를 연습하면서 언젠가 잘 칠 거라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시간이 답인 것 같아요. 시간. 뭐 이렇게 따로 할 말이 없이 시간. 그런데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으려면 결국 내가 즐거워야 하거든요. 즐겁게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순간에 보면 손가락에 그 뭐죠? 그 집었을 때 그 뭐 코드를 눌렀을 때 아픔이 없어지면 그 순간부터 노래는 잘 치게 되더라고. 예전 생각이 좀 나네요. 이창섭의 사계 그리고 너 듣고 오겠습니다.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디오, 괜찮아도 괜찮아, 이창섭, 사계, 그리고 너까지 세 곡 신청해 주신 하재영님께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답례로 이 노래 한번 들을게요. 성시경입니다. 좋을 텐데.

좋을 텐데 성시경이었습니다. 아, 오늘은 놀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놀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보내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너튜브 채널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팟캐스트나 라이브에 오늘은 놀자 보시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댓글을 쓰셔도 되고요. 저희 홈페이지가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거든요. 그곳에 신청이나 사연 남겨주시면 열심히 열심히 보내드리고 게다가 저희 댓글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나루 역사 문화 연구소 소장 강영훈 소장님께서 선정하신 서적. 아무래도 현대사나 이쪽의 서적이라 구하기가 좀 힘든 서적인데, 구하기는 쉽지만 좀 알려지지 않은 서적인데 재밌는 서적들 선정해서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곡 영파씨 고해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우였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2: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3: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1: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4: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5: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1: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지금도 고민하고 흔들리는 청춘의 이야기. 이 세상 모든 청춘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청춘기록 프로젝트.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청춘기록 프로젝트 진행자 김세은입니다. 전주 FM 청춘기록 프로젝트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아침과 밤이면 어느덧 겨울처럼 차가운 바람이 부는 10월이네요. 그간 잘 지내셨나요? 외출 시엔 일교차 때문에 두꺼운 외투를 챙기는 요즘입니다. 일교차 때문에 그런지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번 감기는 유독 독한 것 같으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감기 걸리시지 않게 특히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달 어떻게 보내셨나요? 날이 추워지고 있는 요즘 서서히 시험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는 완전한 시험기간이 되기 전인 10월 초에 친구들과 함께 덕진공원으로 피크닉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덕진공원 가보셨나요? 전주에 거주한다면 덕진공원은 한 번쯤 모두 방문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덕진공원이 가을을 맞아서 기존과 달리 새롭게 리뉴얼된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선해진 날씨 속 여유를 즐기기 위해 덕진공원으로 피크닉을 오신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돗자리를 깔고 맨바닥에 앉은 엉덩이가 아픈 줄도 모르고 수다를 떨다 보니 어느새 3시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그렇게 다 함께 우리 곁으로 다가온 가을을 즐기니 기분 전환도 되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추워지기 전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덕진공원으로 피크닉을 가보는 건 어떠신가요? 덕진공원의 피크닉 말고도 이번 10월을 즐겁게 보낼 콘텐츠가 존재합니다. 바로 전북 완족은 삼례읍에서 재미있는 축제를 연다고 하는데요. 10월이면 전 세계에서 즐기는 축제 같은 문화가 있죠. 바로 헬로윈인데요. 완족은 삼례읍에서 오는 24일 하루 동안 2026 스테이 삼례 브런치 페스타 부제 할로윈 피크닉 파티가 열립니다. 삼례 책마을과 삼례 예술인 마을 일원에서 진행되는 이 축제는 으스스한 공포보다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헬로윈 분위기의 축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와, 잔디밭 곳곳에 펼쳐진 돗자리와 브런치, 디저트들과 함께 헬로윈 테마 공간과 공연 프로그램, 지역 업체 플리마켓과 공예 체험존, 가족 영화 상영과 브런치 만들기 체험까지 하나하나 나열해보니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요. 이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즐기기 위해선 하루를 통으로 써도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러 프로그램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존이 많이 마련되어 있어 아이들은 물론이고 같이 온 어른들까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부모님들께서 같이 하다가 부모님들이 더 만족하신 사례들도 많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10월이 가기 전 선선한 가을바람 속에서 여유를 즐겨보는 건 어떠신가요? 꿈과 목표가 있고 자신만의 새싹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이들을 청춘으로 청춘기록 프로젝트는 그 모든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나 혼자만 끌어안고 있던 불안과 답답함을 이곳에서 시원하게 털어두고 공감과 위로를 받으며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은 좋아하는 것에 진심인 청춘, 김소윤 게스트님과 함께 청춘을 기록해보고자 합니다. 노래 듣고 첫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알레프 무화과 소녀.

알레프 무화과 소녀 듣고 오셨습니다. 청춘기록 프로젝트 첫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청춘인데요. 신문기사 속에서, TV 프로그램 속에서, 책 속에서 발견하고 기록하고픈 청춘들을 모아 모아 함께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이달에는 어떤 청춘이 있었을까요? 이번에는 대학생 청춘들의 이야기가 가득한데요. 함께 나눠볼까요?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이 청춘의 온도라는 책을 출간했다고 하는데요. 방황과 덕질, 비용과 몸, 그리고 사랑을 둘러싼 청년들의 이야기가 한 권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학생 5명이 또래를 인터뷰하고 저마다 한 편의 에세이를 써 한 권으로 엮어냈는데요. 인터뷰 기획과 진행부터 집필과 교열까지 학생들이 직접 맡았다고 합니다. 학생 5명의 방황, 덕질, 비혼, 몸, 사랑의 키워드로 이루어진 5편의 에세이가 엮인 이 책에서 방황의 키워드를 골라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까요? 나의 방황은 이란 제목의 첫 편은 취업과 졸업을 준비하며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하는 새 청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졸업하고도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한 정원과 디자인을 배우려고 휴학을 고민하는 서미, 그리고 졸업을 앞두고도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는 시아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세 사람의 입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이 거듭 나왔습니다. 저자는 이 말의 배경을 개인의 무능 대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경로 자체가 사라진 구조에서 찾았습니다. 이해진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은 추천사에서 청춘의 마음은 지금 몇 도쯤 될까?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으면 좋을 년만이라고 밝히며 혼자라고 느꼈던 청춘에게 이 책을 건넨다. 그리고 청년만의 책이 아니라 한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생각하는 모든 어른들에게도 권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책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같은 대한민국의 청춘, 그리고 사회과학대학의 청춘으로서 꼭 책을 읽어봐야겠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저도 최근 친구들과 함께 취업을 앞두고 각자 느끼는 생각들을 나눈 적이 있어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 풍요 속의 빈곤, 선택의 역설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차례로 가진 것은 많지만 정작 만족할 만한 것은 없는 상태.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결정하기 어렵고 만족도도 낮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며 저와 제 친구들은 요즘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가 되기 위한 역량을 기르는 대외활동들이 너무 많아 정작 뭐부터 해야 할지 엉뚱한 곳에 힘을 쏟곤 있지 않은지와 같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들 이것저것 열심히 많이 하고 있어 나도 당장 쉬지 않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했죠. 활동이 많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많아지다 보니 정보 싸움에서도 더욱더 꾸준히 움직여야 하고 취준생들의 역량은 그만큼 상향평준화가 됐습니다. 훨씬 좋아진 환경에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콘텐츠 제작, AI 활용 등 빠르게 바뀌는 취업시장의 핵심 역량을 따라가기엔 여유를 갖고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게 불안하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학생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사회에서의 여정을 떠날 준비를 하며 어떤 감정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셨나요? 노래 한 곡 듣고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세벽, 노란 꽃.

정세벽 노란 꽃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청춘기록 프로젝트 첫 번째 코너 오늘의 청춘 속에 있습니다. 앞서 청춘들이 발간한 에세이집 청춘의 온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청춘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음으로 만나볼 소식도 대학생 청춘들의 이야기입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남원시에서 대학생과 자원봉사단체, 지역주민이 함께 생활 속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자원봉사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바로 청춘수리소, 청춘이음소를 진행했는데요. 노후 주택수리로 시작한 활동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건강, 문화, 나눔 프로그램으로 이어졌습니다. 청춘수리소는 운봉읍 행정복지센터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면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쓰임 사회적 협동조합이 전문 시공 기술을 지원하고 전주대학교와 광주대학교 학생들은 집수리 작업을 보조하고 현장을 정리하며 전공 지식을 활용해 소방, 건강 분야의 생활안전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에 참여했습니다. 집수리 활동은 운봉읍 발해봉 행복센터에서 열린 청춘 이음소로 이어졌습니다. 광주대학교 학생들은 건강체크와 네일케어, 스포츠 마사지 부스를 운영했으며 지역 자원봉사단체들은 짜장면 나눔과 문화공연, 안전퀴즈, 공예체험 등을 진행했습니다. 청춘수리소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뜻깊었다며 여러 단체와 함께 힘을 모아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내던 일을 함께 해내며 협력의 가치를 깊이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센터 관계자 역시 이번 리빙랩은 대학생과 자원봉사단체가 각자의 재능으로 지역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성과가 주민 간의 나눔과 화합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학과 자원봉사단체, 지역 주민이 삼위일체가 돼 지역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생활 밀착형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와, 대학생 청춘들이 타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뜻깊은 성과를 냈네요. 학업에만 열중하는 것이 아닌 시간을 내서 의미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니 기특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전공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배울 점이 많지만 나의 전공을 활용해서 실제 현장에서 학습한 지식을 베풀며 덕을 쌓는 것 역시 소중한 학습이 되죠. 저도 이번 상반기에 두 번의 자원봉사 활동을 했는데 전주대, 광주대 학생들을 본받아 올해가 가기 전 자원봉사 활동에 한 번 더 도전해 봐야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첫 번째 코너, 오늘의 청춘을 마칩니다. 두 번째 코너, 이달의 청춘에서는 좋아하는 것에 진심인 청춘, 김소윤 게스트님과 함께 청춘을 기록해보고자 합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희상, 오늘이 지나면, 김여명 파랑새, 화이트 유즈드 삭스, Don't Feel Sad.

0: 청춘기록 프로젝트 두 번째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는 바로 이달의 청춘인데요. 달마다 게스트를 초청하거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청취자 게시판에 남겨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우리 주변 청춘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코너입니다. 이달의 청춘은 벌써 여덟 번째 청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0월의 청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10월의 청춘은 좋아하는 것에 진심인 청춘, 김소윤님을 모셨습니다. 소윤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전화 연결 잘 되고 있는데요. 그럼 소윤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에서 해양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소윤이라고 합니다.
0: 좋아하는 것에 진심인 청춘, 이번 10월의 청춘기록 프로젝트는 나의 진로나 전공과 직결되지 않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 땀 흘리고 성과를 얻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렇다면 소유님께서 대체 어떤 것에 진심으로 빠져 계시길래 이번 청춘기록 프로젝트에서 모셨을까요? 소유님께서 현재 어떤 것에 진심으로 빠져 계신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저는 현재 동아리 검도부에 빠져 있는 중입니다. 검도부는 대한검도를 수련하고 있고 제가 24년도 3월 새내기로 처음 입학했을 때부터 함께한 동아리입니다. 매일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부원들과 운동을 하면서 한 학기에 3번 정도 있는 대회들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동아리에서 2년 반 동안 운동하면서 회장단 부장직을 거쳐서 지금은 검도부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0: 이야, 2년 반 동안 하나의 운동에 몰두하신 거군요. 대학의 학업과 병행하며 동아리 활동에 꾸준히 임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대단하십니다. 특별한 애정이 아니고서야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새내기 때부터 소윤님의 선택을 받은 동아리 검도부. 대학 동아리 설명회를 가보면 많은 동아리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동아리들 중에서 검도를 선택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1: 저는 평소에도 운동을 좋아해서 대학교에 가면 새로운 운동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도나 주짓수를 배워보려고 했는데 1학년이었던 당시에는 운동이 전혀 익숙하지 않은 몸이라서 체급이 있는 운동은 적응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검도는 도구를 사용하는 운동이라서 상대와 몸을 부딪힐 일이 많이 없고 그렇다 보니 아마추어 수준에서는 성별이나 체급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검도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아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웠던 운동이라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새로운 곳에 들어간 만큼 새로운 경험들을 쌓고 싶었던 것 같아요.
0: 아, 중요하죠, 중요하죠. 남들이 다 하는 것은 뭔가 유명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뭔가 하기 싫은 그 느낌 뭔지 압니다. 저는 일렉기타를 취미로 두고 있는데 물론 기타를 치시는 분들은 매우 많지만 또 대학 내에서 여자 기타리스트는 흔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취미로 기타를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검도라는 운동을 선택하기까지 운동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따라오고 있었네요. 아무래도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그 운동을 오래 하기 위해선 재미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검도는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운동이다 보니 더 멋지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 선택의 결과로 어느새 소윤님께서는 수상도 여러 번 하실 정도로 훌쩍 성장하게 되셨네요. 그렇다면 여러 번의 수상이라는 값진 결과도 만들어내셨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성취나 결과가 있으신가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성취라면 저는 아무래도 올해 4월에 있었던 제68회 춘계 전국대학 영면전에서 여자 동아리부 단체전 우승을 꼽고 싶습니다. 검도 대회에서는 단체전 우승팀에게 우승기를 수여하고 우승기는 매 대회 때마다 전년도 우승팀에게서 당해 우승팀에게로 전달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매해 대회에 참가할 때마다 우승기 반환식을 보면서 졸업하기 전까지 우승기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졸업 전에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되어 너무 만족스러운 성취였습니다. 제가 입학할 당시 검도를 가르쳐준 선배, 제가 동아리에서 회장단으로 있을 때 들어온 후배와 같이 팀으로 뛰어서 얻은 성취라서 제 자신의 성장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0: 단순한 단체전 우승이라는 성취가 아니라 소윤님께 있어서 서사가 있는 우승이었군요. 저는 운동부가 있는 중학교를 나와 운동부에 관심은 있었지만 이런저런의 이유들로 정작 운동부에 가입을 해본 적은 없어서 로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전년도 우승팀에게서 당해 우승팀에게로 우승기가 전달되는 검도대회의 문화, 운동부 선후배의 관계가 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소유님에게 검도를 가르쳐준 선배님의 마음을 소유님께서 그대로 후배님에게 돌려주고 근데 우승까지 했다니 아 저는 이런 것만 보면 왜 이렇게 가슴이 울리는지 그 스포츠 애니메이션의 슬램덩크나 하이큐의 느낌도 나고 멋있네요. 전국 대학 연맹전이니까 학교의 대표로 출전한다는 중압감과 높은 난도 속에서 그만큼 더욱 프라이드가 높은 대회였을 것 같습니다. 검도부로서 활동하며 첫 입부했을 당시부터 매해 동안 바라보며 품어온 목표인 우승기를 졸업반이 되기 전 마지막 해인 올해 목표를 이루실 수 있어 정말 다행이고 또 축하드립니다. 그렇다면 목표하던 우승기를 얻기까지의 과정만큼 의미 있는 첫 수상도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처음으로 수상하셨던 순간에는 무엇을 느끼셨나요?
1: 저는 첫 수상의 순간에서는 뿌듯하다는 느낌보단 팀원들에 대한 고마움을 더 크게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첫 수상의 결실을 맺었던 대회가 동아리에서 운동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여자 부원이 부족해가지고 머릿수라도 채우기 위해 나갔던 단체전 대회였기 때문인데요. 전 타인과 함께 무언가를 해나가기보다는 혼자서 일하는 걸 선호해서 그동안 팀 스포츠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였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경기를 같이 뛴 팀원 덕분에 경험할 수 있게 되면서 팀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하게도 단체전에 대한 애착도 크게 생겼습니다. 여러 경기를 거치면서 팀원에게 의지하고 가끔은 내가 득점을 해줘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끼면서 첫 수상은 제게 팀에 대한 애착과 검도란 스포츠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첫 수상의 순간은 소유님께 배울 점이 많았던 뜻깊은 경기가 되었군요. 혼자서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고 성취하는 것 역시 충분히 뿌듯한 일이지만 함께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고 공동의 성취를 하는 건 또 다른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같은 일을 공유하고 성취까지의 걸어온 길이 같기 때문에 나의 기쁨을 나눈다는 개념이 아닌 우리의 기쁨을 나누는 개념이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동기화되는 그 감정이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이달의 청춘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유님의 신청곡으로 가볼까요? 에픽하이, Don't Hate Me.

0: 학업, 일상과 병행하기 위해선 웬만한 흥미와 애정으로는 유지하기가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유님께서 검도를 놓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1: 제 원동력은 몸에 밴 습관인 것 같습니다. 처음 검도를 시작해서 운동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 모습이 실망스럽고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검도를 하는 횟수가 쌓이고 같이 운동하며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운동보다 대인관계가 부담스러워 운동하기 쉽지 않은 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도를 계속하는 건 매일 저녁 6시에 도장에 들어가는 제 몸에 밴 습관이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피곤해서 운동을 가기 싫은 날도, 도장 어른들과의 관계가 부담스러울 때에도 몸에 밴 대로 일단 운동하러 가다 보니 검도를 계속할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지금은 학업과 동아리 업무 때문에 부끄럽지만 운동을 자주 빠지고 있는데 항상 6시가 되면 도장에 가야 될것 같고 도장에 가지 않으면 남는 시간이 괜히 어색합니다. 이제 검도는 시간이 날때 하는 운동이 아니라 삐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만 하지 못하는 운동이 된것 같습니다.
0: 와, 몸에 밴 습관이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운동인의 명언 같은데요. 요즘엔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한 집단의 리더를 맡게 되면 일이 많아지는 게 당연합니다. 게다가 이번 10월엔 저희 라디오에도 나와주시고 하다 보니, 당연히 바쁘셔서 운동을 빠지게 되시는 건 어쩔 수 없죠. 사람 몸은 하나니까요. 공부할 때도 엉덩이 힘이라고 하죠. 몸이 배어서 일단 하는 습관이 정말 장기적 목표를 이룰 때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 같습니다. 저도 요즘 꽤 바쁘다 보니까 슬슬 어학 자격증을 정말 준비할 때가 다가왔는데 계속 미루게 되고 그러고 있네요. 꾸준하게 노력하시면서 어느덧 차근차근 목표했던 바를 이루고 계신 소유님입니다. 이렇게 검도와 일상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다 보니 검도와 관련된 에피소드도 많이 쌓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소유님, 지금까지의 검도부 활동을 돌아봤을 때, 검도를 하길 정말 잘했다고 느낀 순간이 있으셨나요?
1: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검도입니다라고 답할 수 있을 때 검도하길 잘했다고 느낍니다. 전공 공부나 어학, 진로 등등 무엇 하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고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다해 열정을 쏟아붓고 그에 상응하는 많은 성취를 낸 확신할 수 있는 취미 하나가 있다는 게 제게 가장 큰 버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졸업을 앞두고 대학 생활을 돌아봤을 때 고마운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검도를 하며 제가 그동안 두려워했던 도전들을 하나씩 헤쳐나가고 실패하고 지고 깨졌던 경험들이 제 발판이 되어 제가 하고 싶었던 활동과 공부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부딪히고 시작하게 만들어준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이런 감정을 느낄 때마다 검도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0: 맞습니다. 성장해 갈수록 힘들고 지치는 매 순간마다 타인에게 기대고 우울감에만 빠져 있을 수 없게 되죠. 이럴 때마다 홀로 나의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나만의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성장하게 되는 거고요. 소유님께서는 학업과 관련하여 걱정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검도를 하며 겪은 경험들이 발판이 되어 이것저것 겁내지 않고 도전하실 수 있게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값진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대학을 대표해서 전국의 다른 대학 대표들과 경기를 한다니, 아, 저는 지금 상상만 했는데도 긴장돼서 손에 땀이 배기고 배가 아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걸 극복하고 성과를 내신 경험은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무척이나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아마추어가 언제 대구광역시 명패를 달고 전국대회에서 뛰어보겠어요? 이때 아니면 못하죠.
0: 맞습니다.
1: 경북대학교 수성구 대구광역시 소속으로 전국대회에 출전할 때마다 검도하길 참 잘했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국에 모인 사람들과 경기를 뛰는 즐거움도 크고 내가 소속된 지역과 학교를 대표하여 대회를 나가는 경험이 제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기도 했습니다. 알바도 많이 떨어지고 공부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내가 노력하고 진심을 다해 쏟아부은 분야에서 대표 중한 명으로 선발되는 경험은 정말 짜릿합니다. 그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면 더욱더 그렇고요. 여러 전국대회 경험을 가질 수 있게 된건 사실 제 실력보다는 대학생이라는 제 신분과 여러 운이 작용한 것이 크지만 소속 명패를 달고 전국대회 나갈 때마다 소속을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설렘에 너무 즐겁습니다.

0: 방송까지 겸비하시다니 완전해지셨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팍팍해도 내가 선택한 것은 언제나 나의 유토피아가 되어준다면 현실도 버틸 힘이 나죠. 나중에 저도 한번 검도 배우러 가도 될까요?
1: 환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소유님과 즐겁게 이야기하다 보니 벌써 마지막 질문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코너를 마치며 소유님께서 같은 청춘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1: 운동 3개월 차에 대회 제안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준비가 안 되어서 나갈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준비된 날은 없다. 준비를 기다리고 있으면 결국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 라는 선배의 말에 대회 출전했고 그때 결심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로 시작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돌아보면 저도 선배들도 준비된 대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고민하고 준비한 땀에 망설이기보다 닥쳐오는 기회들에 도전하고 뛰어들어서 준비 상태를 벗어나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고 깨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추어들이니까요.
0: 네, 소유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온워드, 단 하루의 기적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죠. 준비는 영원히 안 되는 거야. 뛰어들어. 물론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엔 어느 정도의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준비 과정의 이유 역시 결국엔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일단 그 일을 시작해봐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수 있겠죠? 소유님과 함께 질문드리며 청춘기록 프로젝트 두 번째 코너, 이달의 청춘을 마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더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로 시작을 두려워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승윤, 들려주고 싶었던.

이승윤 들려주고 싶었던 듣고 오셨습니다. 어느새 청춘기록 프로젝트 마지막 코너 세결아 청춘 시간입니다. 세결아 청춘 코너에서는요. 방송을 마치며 청춘기록 프로젝트가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하고 싶은 응원의 문장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지난 문장은 빠르게 가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였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말 속에서 속도는 사실 방향의 개념을 내포하는 것이기에 마냥 빠르게 달리기보단 늦더라도 정답을 찾아 달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시간 동안 어떠셨나요? 속도의 압박에서 잠시 벗어나 정답을 향해 달려가는 한 달이 되셨나요? 저는 언론인이 되겠다는 정답이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새롭고 기대되는 일에 도전했고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작을 앞두고 있는 거라 현재 그것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어쨌든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할 다른 프로젝트가 하나 더 생겼다 보니 조금 천천히 달려야겠지만 이로 인해 배우는 것들과 함께 정답에 더 가까워질 것이라 믿으며 도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며 저는 정말 올해 많은 것들에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응원하며 함께하기에 그럴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의 지난 한 달은 어떠셨나요?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럼 10월의 문장은 무엇일까요? 10월의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을 부러뜨리지만 많은 사람은 그 부러진 곳에서 더욱 강해진다. 이 문장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책 무기여 자리서라 속 한 문장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며 저마다의 시련을 겪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시련의 크기는 다르겠지만 시련을 겪는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른 시련의 크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습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마음이 드는 것 자체를 탓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떡하나요? 이미 일어난 사실인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라는 말은 쉽게 건네지 못합니다. 하지만 너무 괴롭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삶도 다시 흘러간다는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한번 부러진 뼈는 다시 부러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세간에 널리 알려진 말인데요. 하지만 의외로 부러진 뼈가 다른 부위보다 더 강하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오랜 시간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은 데에는 부러진 뼈가 강해져서가 아닌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골절을 경험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부위를 조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시련을 겪었다고 해서 누구나 저절로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날은 너무 괴로워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고 한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 다시 일어서기로 마음먹고 다시 힘차게 삶을 살아간다면 시련은 우리에게 또 다른 배움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러진 순간에서 다시 일어날 때 그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버텨냈는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시간을 견뎌낸 자신을 기억하는 일이 앞으로의 삶에서 또 다른 시련을 마주할 때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될 테니까요.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을 부러뜨리지만 많은 사람은 그 부러진 곳에서 더욱 강해진다. 꿈과 목표가 있고 자신만의 새싹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이들을 청춘으로 그 모든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흔들리는 세상의 모든 청춘들을 응원하며 10월의 청춘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청춘기록 프로젝트 진행자 김세은이었습니다. 11월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테라스에서 인사드려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다가 쾌활함에 대한 글을 보며 문득 여러분 생각이 났습니다. 그 글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쾌활한 사람은 행복을 부리지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불행을 몰고 온다. 어찌 보면 참 단순한 이분법 같지만 돌아보면 참으로 명확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잘 웃고 쾌활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함께 즐거워지죠. 반대로 늘 성이 나 있는 사람 곁에는 말투 하나, 행동 하나도 조심스러워지고 마음이 참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우리가 쾌활해지는 데는 재물이나 물질의 기여도가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한 몸과 마음이죠. 몸과 마음이 활기차 있을 때와 병들고 우울할 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전혀 다르니까요. 물론 타고난 천성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쾌활한 기질과 온유한 성격, 건강한 육체야말로 우리가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가꾸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행복이나 불행은 객관적인 일 그 자체보다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느끼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으니까요. 온유하고 쾌활한 사람은 가난하고 궁색한 환경 속에서도 만족을 찾지만 탐욕과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무리 넉넉해도 결코 만족할 줄 모릅니다. 늘 미소 짓는 편안한 얼굴로 주변 사람을 대하는 사람.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오늘 잠시 스스로에게 작은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미소 가득한 얼굴, 편안한 얼굴로 서로를 마주하자는 마음을 담아 오늘의 오프닝 화두로 열어봅니다. 여기는 채널 93.5MHz 천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전하는 다정한 테라스 진행자 여울 유닌순입니다. 오프닝의 따뜻한 이야기들을 뒤로 하고 오늘 첫 번째로 전해드릴 음악 여정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피아니스트 롤라 아스타노바의 화려한 오케스트라 협연 라이브로 만나는 마리아주 다무르 가을의 숲입니다. 클래식의 엄숙하고 무거운 틀에서 벗어나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대중적인 세련미를 완벽하게 결합한 독창적인 연주 스타일로 전 세계 음악 팬들을 매료시키고 있는 롤라의 연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곡으로는 러시아의 작곡가 쇼스타코비치가 남긴 명곡 재즈 모음곡 중 왈츠 2번 보내드립니다. 가슴을 두드리는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에 이어 쌀쌀해진 가을 오후의 공기와 아주 잘 어울리는 낭만적이고 쓸쓸한 왈츠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두 곡 이어서 감상해 보시죠.

오늘 첫 곡으로 만난 피아니스트 롤라 아스타노바는 클래식계의 독보적인 아이콘으로 불리는 연주자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태생의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천재적인 피아노 재능을 보이며 세계적인 거장 호로비치의 제자인 엘레나 마츠게비치에게 사사받았는데요. 특히 화려한 드레스와 파격적인 퍼포먼스, 그리고 그 겉모습을 압도하는 섬세하고 폭발적인 타건 실력은 감탄을 자아내죠. 전통적인 클래식 무대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협연, 그리고 팝과 재즈를 어우르는 폭넓은 음악 스펙트럼을 통해 클래식 음악의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마음으로 즐길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아티스트입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선율 속에서도 자신만의 맑고 영롱한 색채를 잃지 않는 그녀의 피아노 연주가 오늘 오후의 감성을 더욱 깊고 우아하게 물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2번은 본래 대중적이고 경쾌한 재즈 오케스트라를 위해 쓰인 곡이지만 특유의 애수어린 색소폰과 관악기 선율이 고혹적인 아름다움을 전해줍니다. 어딘가 모르게 쓸쓸하면서도 고풍스러운 이 왈츠는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 등에 삽입되어 대중에게도 더욱 깊은 인상을 남겼죠. 삶의 비장함과 우아함이 공존하는 특유의 단조 선율은 낙엽이 물들어가는 한낮의 풍경과 절묘하게 어우러집니다. 찬바람이 살랑이는 가을 오후. 이 왈츠의 리듬에 맞춰 가만히 마음을 건네어 보게 되는 참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앞서 들려드린 낭만적인 왈츠의 여운을 안고 이번에는 가슴 한편을 먹먹하게 채워줄 두 곡의 명곡을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영국의 록밴드 콜드플레이의 대표자 더 사이언티스트입니다. 지나간 사랑을 되돌리고 싶어하는 애절한 마음과 후회의 감정을 기타 선율에 담아 깊은 울림을 전해주는 곡이죠. 이어서 두 번째 곡으로는 천상의 목소리로 기억되는 고 에바 캐시디의 애틋한 목소리로 만나는 필즈 오브 골드를 들려드립니다. 가을날의 오후,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을 가만히 꺼내어 보게 되는 두곡 감상해 보시죠.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처음 들으신 콜드플레이의 더 사이언티스트는 과학적인 이성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의 아픔과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외침을 담고 있죠. 이 곡은 과학적인 분석이나 정답이 있는 문제처럼 해결할 수 없는 감정의 영역인 사랑과 이별을 과학자라는 비유를 통해 더욱 절실하고 깊이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에바 캐시디의 Fields of Gold는 스팅의 원곡을 매우 감성적이고 서정적으로 재해석한 곡입니다. 에바 캐시디 특유의 맑으면서도 호소력 짙은 목소리는 보리밭의 황금빛 풍경을 시각적으로 상상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바람이 흔들리는 황금빛 들판을 연상시키며 삶의 아름다운 한때와 소중한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줍니다. 생전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세상을 떠난 뒤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그녀의 목소리는 그래서인지 듣는 이의 마음을 더욱 깊고 아련하게 적셔주죠. 바람에 흔들리는 에바 캐시디의 노래 속 황금빛 들판은 문득 고개를 돌리면 마주하게 되는 요즘 우리네 황금 들녘의 풍경과도 참 닮아 있습니다. 벼가 고개를 숙이며 익어가는 풍성한 들판처럼 우리의 지나온 시간과 소중한 기억들도 가을 햇살 아래 따뜻하게 여물어갑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우리는 행복과 불행이 객관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느끼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거나 짓궂게 군다고 원망할 때와 그 길 끝에서 비로소 내면의 성숙을 읽어낼 때는 삶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마음의 온유함과 쾌활함을 품고 내 안의 길을 단단하게 다져가게 해주는 시 한 편을 보내드립니다. 고 신경림 시인의 길입니다.

길 신경림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쫓지는 않는다.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 물에 우정 제 허리를 통강내어 사람이 부득이 철을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 사례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을 모른다.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히기도 한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신경림 시인의 길. 가슴 깊이 스며드는 시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길이 내가 원하고 개척하는 대로 뻗어나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인의 말처럼 길은 때로는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기도 하고 허리를 동강내어 주저앉히기도 하죠. 세상의 이치를 배우러 길 밖으로 밖으로만 돌던 우리는 그 시련 속에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길이란 단순히 저 멀리 바깥 세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나의 안쪽으로 내 마음의 깊은 곳으로 향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 즉 삶의 시련을 오직 타인의 탓이나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성숙으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에게 비로소 길은 꽃을 피워 향기를 내어주고 쉴만한 그늘을 내어줍니다. 오늘 가을 오후 복잡했던 바깥의 시선을 거두고 내 안의 길을 가만히 토닥여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경림 시인의 시 길을 통해 결국 삶의 길이란 바깥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곳으로 나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겨보았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가만히 다독여진 마음을 안고 오늘 다정한 테라스의 여정을 함께하는 두 곡의 노래를 띄워드립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소프라노 조수미의 맑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만나는 마중입니다.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시간의 온기를 담은 곡이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곡으로는 싱어송라이터 정태춘의 소박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담긴 명곡 시인의 마을 들려드립니다. 복잡한 세상을 벗어나
마음속에 저마다의 아름다운 시 한 편 품고 살아가고픈 가을날의 소망을 전해주는 노래입니다. 가을 오후의 고요함 속에서 깊어가는 여운을 만끽하며 두 곡 연이어 감상해 보시죠.

곳에 푸른 하늘구름 흘러가며 당신의 부푼 가슴으로 불어오는 맑은 한 줄기

그리고 정태춘의 소박한 노랫말이 깊은 울림을 주는 시인의 마을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사랑이 너무 멀어 올 수 없다면 내가 갈게. 내가 먼저 다가가 꽃으로 서 있을게.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설레는 마음은 어쩌면 우리 삶에 불어넣는 가장 다정한 활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포크 음악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이죠. 정태춘 가수가 부른 시인의 마을처럼 복잡하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내 마음 속에 저마다의 맑고 고요한 방 한칸쯤은 품고 살아가고 싶어지는 그런 가을 오후입니다. 오늘 다정한 테라스 문을 열며 우리는 쾌활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잘 웃고 쾌활한 사람은 주변까지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삶의 크고 작은 조건들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결국 객관적인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신경림 시인의 시, 길도 그 해석의 태도가 결국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참 깊이 있게 일깨워줍니다. 세상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거나 짓궂게 군다고 원망할 때 길은 바깥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의 안쪽으로 내 마음의 깊은 곳으로 향해 있다는 것을 시인은 조용히 보여주었죠. 그 길 위에서 시련을 견뎌내고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볼 줄 알 때 길은 비로소 꽃을 피워 향기를 내어주고 지친 우리에게 쉴 만한 그늘을 내어줍니다. 바쁘게 밖으로만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내 안의 길을 가만히 토닥여보는 것. 그리고 찬바람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쾌활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을을 가장 아름답고 풍성하게 무르익게 하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가을 햇살처럼 남은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스한 온기와 여유가 가득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잠시 숨 고르며 오늘 테라스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와 편안한 음악들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나눈 이야기들의 깊은 여운을 안고 가을 오후의 정취를 한층 더 짙게 물들여줄 두 곡의 음악을 이어 띄워드립니다. 첫 번째 곡은 이국적이면서도 아련한 바람의 소리를 닮은 악기죠. 팬플루트의 연주로 듣는 라랜드 사바, 사바의 여왕입니다. 숲과 들판을 스쳐 지나가는 듯한 맑고 아스라한 음이 지나온 날들의 기억을 조용히 일깨워주는 참 아름다운 연주곡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으실 곡은 테너 이문규님의 목소리로 만나는 우리 가곡 동강은 흐르는 데입니다. 박봉우 시인의 시에 선율을 얹은 이 곡은 굽이쳐 흐르는 통진강의 물줄기처럼 말없이 흐르는 세월과 우리 삶의 애환을 가만히 보듬어주는 명곡이지요. 세월의 흐름에 마음을 맡기며 감상해 보시죠.

펜플루트의 아슬아한 선율이 매력적인 사바의 여왕, 그리고 묵직한 울림을 남긴 이문균의 동강은 흐르는 데까지 두 곡 감상하셨습니다. 사바의 여왕, 이 곡은 본래 미셸 플라가 작곡하고 프랑스의 거장 레이몽 르페브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클래식 팝 명곡이죠. 성경 속에 솔로몬 왕을 찾아온 고대 사바 왕국 여왕의 신비롭고 우아한 전설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오늘 들으신 펜플루트의 연주는 오케스트라의 화려함과는 또 다른 매력을 전해주죠. 숲과 들판을 스쳐 지나가는 듯한 아슬아한 바람 소리의 음색이 이국적인 멜로디와 어우러져 마치 낙엽이 날리는 가을길을 홀로 걸으며 아득한 추억 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바람이 날리는 흙냄새와 가을 햇살처럼 마음 한구석을 쓸쓸하면서도 다정하게 감싸 안아주는 참 아름다운 연주였습니다. 다음 곡은 테너 이문균의 묵직하고 울림있는 음색으로 가곡 동강은 흐르는데 들으셨습니다. 강원도 굽이굽이 흐르는 동강 물줄기처럼 그 속에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흔적과 그리움이 참 깊게 고여있는 듯합니다. 멈추지 않고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을 마주하노라면 우리의 지나온 날들도 슬픔은 흘려보내고 좋은 기억만 내면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람처럼 지나가는 펜플루트의 소리와 끊임없이 흘러가는 동강의 물줄기를 마주하니 문득 우리의 삶 역시 마주치는 풍경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그저 담대하고 편안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나눈 이야기처럼 우리 앞에 놓인 길을 온유하고 쾌활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 길은 언제나 소중한 기억과 향기로 피어날 것입니다. 펜플루트의 연주로 들어본 사바의 여왕, 그리고 테너 이문균의 동강은 흐르는데까지 깊은 여운을 전해준 음악들과 함께했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도도하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오늘 문득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여정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정한 테라스 문을 열며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우리 삶의 풍경은 결국 똑같은 조건도 어떤 마음으로 느끼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빛깔로 물듭니다. 벼랑 끝 같은 길 위에서도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면을 단단하게 가꾸어 갈 때 우리의 가을날은 쓸쓸함 대신 잔잔하고 쾌활한 미소로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다정한 테라스가 전해드린 소박한 이야기와 음악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포근한 위로와 다정한 온기로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방송의 마침표는 이 가을에 결코 빠질 수 없는 선물 같은 노래죠. 바리톤 김동규님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띄워드립니다. 창밖에 스치는 바람도 따스하게 쏟아지는 가을 햇살도 모두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보내드린 다정한 테라스, 연출과 진행의 여울 유인순이었습니다. 편안하고 쾌활한 가을 오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스포츠 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북입니다. 저는 진행자 스포츠캐스터 신봉천입니다. 스포츠 전북은 FM 93.5MHz로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는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들어가셔서 스포츠 전북 찍으시면은 항상 시청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꼭 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지역축제가 아무래도 가을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정읍의 구절초 축제가 18일까지 구절초 지방정원에서 열리고 있고요. 순백의 구절초를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창 장루축제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고추장 민속마을에서 열리게 됩니다. 장류 만들기하고 그 다음에 임금님 진상행렬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끝으로 고창 모양성제를 볼까요?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고창 읍성에서 열리게 됩니다. 600년 성곽 탑성놀이가 재현된다고 하는군요. 한번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포츠 전북에서는 첫 번째 소식으로 전북연대대 대전FC와의 경기 분석해드리고요.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프로야구는 기아와 LG가 3-4회전을 놓고 아주 피투기는 역전을 펼치고 있는데 어제 경기가 기아가 짐으로써 오늘로써 미뤄졌습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에 결정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0: 네,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십니다. 자, 먼저 프로축구 소식부터 전해드리죠. 전주대 정경구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네네. 전북연대가 꼭 이겨야 되는 대전 원정 경기에서 1-2로 패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 좀 평가를 해주시죠.
1: 사실 뭐 저도 경기를 보면서 아쉬움이 많이 많았었고요.
0: 네.
1: 특히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전북이 그동안 대전 원정에서 굉장히 그 승률이 높았고
0: 네,
1: 오랫동안
0: 네.
1: 승률을 유지했고 그게 뭐 벌써 뭐 18년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0: 그렇습니다.
1: 그만큼 대전 원정의 무패 징크스가 깨졌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0: 네네.
1: 그 깨진 것에 또 더해서 전북이 지금 현재 그 K리그에서 5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쉽고 그다음 남은 두 경기 결과에 따라서 파이널 A도 우리가 지금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는 이런 성적이
0: 네.
1: 상당히 선수나 팬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되는 그런 네. 결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 전북 현대 쪽에 서서 말씀도 해주시고 저도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전북 현대가 최근 다섯 경기의 승패를 보면은 1승 2무 2패란 말이에요. 갈수록 승률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교수님?
1: 솔직히 이제 뭐 경기를 보면서 다 아시겠지만 그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는. 근데 이제 먼저 휴식기 이번에 그 A 대표팀 휴식기가 있었고
0: 네.
1: 그 이후에도 경기를 처음 하는 경기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웠고요.
0: 네.
1: 특히 그 자주 저희들 방송하면서도 언급했던 부분들이 그 공격에 대한 다양성
0: 네.
1: 이걸 극복하지 못한 부분들 또 그리고 선수의 구성 전술적 운영들이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을 만큼에 대한 부분들의 전술적 시도가 굉장히 그 전북답지 못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있고요.
0: 네네.
1: 이건 이제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현재 우승과는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는 도전적인 시도와 변화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전북은 이미 전북의 경기를 다른 팀들이 다 준비되고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전북이 변화를 가져가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려면은 이제 선발 출전하는 선수들의 명단을 보면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1: 사실 이번에도 뭐 포메이션 4-2-3-1 뭐 전북이 그동안 쭉 해왔던 포메이션이었고
0: 네.
1: 선수 구성 역시도 뭐 특별함이 없는 그런 구성
0: 네.
1: 특별함이 없는 어떤 전술 운영이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네네. 네. 그러니까 승률이 좋은 그런 선수 구성이라면 좋은데 그 선수가 나가서 계속 그 좋은 성적이 안 나타난다면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1: 네.
0: 전후반 경기 내용을 한번 분석해보죠. 전반전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1: 전반이 이제 전북이 그 대전 원정을 갔었지만 그래도 전반에 그 주도권을 가지고 경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0: 네.
1: 특히 그 경기 중 상황 속에서 볼을 풀어가고 볼을 소유하는 시간들이 대전보다 많았고 그리고 일단 뭐 득점하는 상황도 나왔고요.
0: 네.
1: 뭐 종료 직전에 그런 득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영재 그리고 티하고 이 두 선수가 보여주는 그런 경기력 또 그런 득점에 대한 그런 상황들은 굉장히 수준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게 후반으로 연결되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쉽단 말이에요.
0: 그러니까 교수님 후반에 가서는 왜 그렇게 또 변해 있죠? 대전이 먼저 변화를 줬다면 전북도 네. 그 선수에 맞는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후반전 말씀을 좀 해주시죠.
1: 사실 이때 그 대전 같은 경우는 물론 1-0으로 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수 두 명을 바로 바꾸고 전술적 변화를 시도하잖아요.
0: 네.
1: 근데 전북은 항상 그 시도 이후에 전북이 대응을 하는 것 같다 보이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흐름을 계속 가져갈 수가 없어요.
0: 네.
1: 물론 두 가지 갈등 상황은 있을 겁니다. 지금 1-0으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유지하고 싶은 부분도 있겠지만.
0: 네.
1: 이런 상황들이 2026년도 올해 K리그에서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0: 네네네.
1: 이런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먼저 좀 대응을 하면 어떨까라는 상황들에 대한 선수 교체 타이밍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1-0으로 리드를 하거나 2-0으로 리드하면 수비적이 아닌 정상적인 플레이를 계속해야 되는데 좀 수비적인 방어적인 그런 자세로 가버린다면 그런 게 좀 눈에 띈다 이런 말씀이 되겠는 것 같은데 자, 양 팀이 이제 득점한 세 골도 양 팀이 다들 내용이 있는 그런 슈팅을 때렸고 또 성공을 했는데요. 좀 분석해 주시죠.
1: 사실 뭐 전북이 이렇다 할 그런 그 기회 창출을 통해서 득점 상황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물론 코너킥 상황에서 조유재가 헤더로 골대를 맞추는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0: 네.
1: 그런 상황이 역시 전반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라는 상황 속에서 티아고가 내려와서 수비하는 과정에서 상대 볼을 빼서요.
0: 네.
1: 그리고 이영재한테 연결을 하고 이영재가 볼을 소유하면서 줄 곳을 찾는 과정 속에서 티아고가 하프라인 그 근처에 상대 중앙 수비 사이에 대한 공간이 열렸을 때 침투하는
0: 네.
1: 정말 아주 티아고다운 그런 움직임이었고 또 그 볼을 이영재가 아주 킥의 능력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다 네. 잘 맞춰서 킥을 했고
0: 네.
1: 이 부분에서 또 1대1 그 싸움에서
0: 네.
1: 몸싸움을 조선군을 이겨내고
0: 그렇죠.
1: 방향을 바꾸잖아요.
0: 네네네.
1: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걸 보고 득점하는 것은 정말 전북다운 전북이 이런 걸 원하는 그런 득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0: 네.
1: 사실 그 후반에 가서 이제 마사 김봉수를 투입하면서 대전이 변화를 주잖아요.
0: 그렇죠.
1: 그때 이제 그 왼쪽 측면에서 이명재가 수비지만 그 상대 그 전북에 대한 그런 라인 브레이킹을 통해서 공간을 창출을 해내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전북 수비한테 좀 아쉬웠던 부분이 그 라인 브레이킹이 정말 정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에 대한 치명적인 상황들이 나타나거든요.
0: 네.
1: 그때 또 그 이명재 크로스 침투하는 마사가 득점을 했을 때 그 아쉬움 그런 것들이 실전 상황에 아쉬웠고 또 마지막 부분은 또 측면에서 왼쪽이 또 붕괴가 되죠. 그래서 또 그 마사가 치고 들면서 슈팅하는 볼 물론 송봉근이 아주 정말 잘 그런 세이빙을 했지만 맞고 나온 볼을 그리고 비오구에게 실점하는 역전을 허용하는 그런 아쉬운 그런 득점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교수님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선수 출신이시고 또 현재 교수님이시면서 축구를 이제 전문가 이상의 그 관전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대전 그 마사가 그 헤드 슛으로 골인 되는 순간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때 수비수가 없었어요. 텅 빈 그냥 혼자 헤딩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경기가 아니 수비 다 어디 간 거예요? 그 순간에요? 지금 우리 교수님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분통이 터져가지고 이거 꼭 얘기해야 되겠다. 그 담당이 누구예요? 선수 어떤 선수예요? 그 마크 선수가
1: 지금 그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조유재 선수하고 연재훈 선수라고 지금 상황이 보여지는데
0: 네.
1: 그때 이제 그 순간적으로 측면이 부서졌을 때에 대한 공수에 대한 밸런스잖아요, 결국. 그 밸런스 자체를 정확하게 유지를 못 하다 보니까, 볼 위치에 따라서.
0: 네.
1: 그게 이제 볼이 빠졌을 때 수비에 대한 대응하는 타이밍과 시간적인 부분들이 부족한 거죠, 사실. 굉장히 아쉬웠던 그런 시점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0: 후반 11분 정도라면 선수들이 지친 것도 아니고, 거기서 선수들이 움직이면서 한 선수가 비어 있으면 누구 맡아라 그런 얘기를 선수들 할 텐데
1: 네네.
0: 야 그렇게 그냥 노마크 찬스를 줘가지고 헤더슛을 하게 만들어요. 이제 기사를 보니까 신문 기사를 보니까 정성룡 감독이 그 인터뷰 그 방송 끝나고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대전에 그 선수 교체에 대처하지 못했다 이게 패인이다 그게 다 내 책임이다 그 책임 그렇게 말로만 하면 되냐요? 그런데 왜 대처하지 못했느냐 이겁니다. 제가 질문한다면 교수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1: 사실 뭐 그 대처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아쉽긴 한데요.
0: 네네.
1: 전북이 이제 후반에 들어갔었을 때 이미 시작할 조금 지나서부터 마사하고 김봉수가 들어갈 때부터 경기 리듬을 내줬단 말이에요.
0: 네.
1: 그래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실점 이후에 선수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그 상황을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대체 선수 교체를 반대행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네네네.
1: 후반에 가면 갈수록 중원에 대한 그 거리나 간격들은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그거를 같이 싸워줄 수 있는 에너지 레벨이 높은 선수들을 빨리 교체하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굉장히 아쉬운 그런 판단에 대한 어떤 교체 타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그 어제 저한테 그 아주 그 골수 전북현대 팬이시면서 아주 전문가 못지않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전화가 왔는데 아니 그 대전과의 그 후반전에 전방 압박이 강해지자 전북은 패스의 줄기가 막히면서 패스 미스가 자꾸 생겼다는 거예요. 이건 기본 아니냐. 그러면 그걸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코치진, 감독진이 있을 텐데 왜 그걸 방관하느냐라고 질문했는데 교수님이 답변 좀 해주시죠.
1: 근데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0: 네네네네.
1: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처음 일어나는 뭐 어제 이제 대전 경기를 우리가 비단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네. 상황들이 경기가 네. 지금 리그를 해오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0: 네네.
1: 전북이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 믿는 선수를 활용하면서 지금 학원의 점수를 지속 가능하게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0: 네네.
1: 근데 이게 전반과 후반의 어떤 그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고
0: 네.
1: 또 상대팀 변화에 따라서 전북도 대응이 빨리 돼야 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의 그 전략적인 측면들에 대한 대응이 전북이 좀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북 팬들은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에 대한 경기력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 감독도 물론 달랐지만 전술이 특별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네. 공수에 대한 간격이나 볼을 잃었을 때에 대한 압박을 할 수 있는 거리와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실수가 되더라도 굉장히 선수들이 많이 뛰고 많이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0: 네.
1: 상대가 그런 것들을 해내기, 상대가 자기 전술적 운영을 해내기 전에 전북이 먼저 앞서가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0: 네네네.
1: 이게 이제 좀 차이인 것 같다.
0: 알겠습니다.
1: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네. 아주 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녹음해서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팬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북 현대 선수들이 자기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또 우리 감독님은 우리 교수님은 선수 시절 화려한 선수 하셨고 또 현재 지도를 하시기도 했고 프로 정도 되면은 자기 관리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외부에서부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1: 자기 관리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걸 포괄하고
0: 그렇죠.
1: 있는데요.
0: 네네.
1: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다양한 문제를 찾다 보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보여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0: 네네.
1: 그러나 프로 선수는 항상 최고의 경기력이 중요하잖아요.
0: 네.
1: 그를 통해서 팬들에게 박수를 받을 때 본인들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게 바로 프로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0: 네.
1: 경기장에서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0: 네네네.
1: 그런 간절함 또 그 1분 1초라도 그 경기장 안에서 보여주는 자기의 어떤 최선에 대한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뭐 얘기를 듣다 보면 되게 다양한 그런 그 지금 아나운서까지 얘기하신 것처럼 평소에 자기 관리까지 지금 나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 작년에 일본의 유명한 선수가 와가지고 상당히 성적이 좋았는데 그 선수가 네. 봉동읍에서 술을 그냥 자주 마신다고 그래가지고 모 주민이 그걸 아니 어딘가 터뜨렸어요. 그 선수 방출됐잖아요. 그리고
1: 네네.
0: 기억나시죠?
1: 네네.
0: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수많은 팬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물론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20대 젊은 선수들이 매일 공만 차고 뭐 밥만 먹고 집과 뭐 이렇게 경기장만 다닐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경기와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어려운 제가 질문 드렸고 저도 어렵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제 또 다시 경기 내용으로 한번 가보죠. 자, 올 시즌 남은 경기가 두 경기 남았죠. 5위 제주, 네네. 9위 안양과의 경기 남았는데 이 두 경기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제주와의 경기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걸리죠? 제주와의 경기가.
1: 네, 이번 주 일요일 날.
0: 네, 네네. 어떨까요? 어떻게 사실, 데뷔를 또 해야 될까요? 걱정이네.
1: 사실 뭐 올해는 우리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강등을 생각해야 됐었고요.
0: 그렇죠.
1: 작년에는 그 뭐 이상의 정말 최고의 경기력을 또 작년에 시즌을 우승을 했고.
0: 네.
1: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우승에 대한 기대는 있었으나 그건 지금 조금 이제 멀어진 것 같고요.
0: 네.
1: 하지만 그 전북이라고 하는 이름의 네임덕 정도면 아마 파이널 A에는 존재해야 될 것 같고요.
0: 당연한 말씀이죠.
1: 네, 제주 안양 두 경기를 이겨서
0: 네.
1: 좋은 흐름으로 파이널 A의 다섯 경기를 치르면서 내년을 준비할 수 있고 전북이 내년에 이제 올해보다 더 나은 그런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선수들적 운영도 필요하고
0: 네네.
1: 다양한 선수를 좀 봤으면 좋겠다.
0: 알겠습니다.
1: 선수들이
0: 또,
1: 좀 군대 많잖아요.
0: 군대 제대한 선수가 또 복귀했잖아요. 네, 두 선수가
1: 네네네네.
0: 지금 복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선수들도 아주 유명한 선수였기 때문에 한번 좀
1: 네.
0: 얼굴을 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내일 모레 14일에 AFC 챔피언스 리그 2차전 경기가 일본에서 갖게 되는데 그 빗셀 고베도 이 팀도 아주 강력한 팀인데 원정 경기에 부담이 좀 되겠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1: 지금 정도면 아마 일본을 출발하지 않았을까요? 어느
0: 그렇죠.
1: 정도 출발하고 복귀했는데.
0: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1: 사실 그 금요일 날 좀 흐름을 좋게 가져가지 못하고
0: 네.
1: 이렇게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출발을 하지만 원정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특히 이제 이 국내에서 경기하는 것과 원정 경기는 굉장히 피로도가 높은 경기이긴 하지만
0: 네.
1: 사실 이 경기에서 공수의 간격과 밸런스가 벌어진다면 그 유지를 못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0: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챔피언스 리그 리그 보니까 일본 팀들이 많더라고요. 네 팀인가 다섯 팀 들어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일본의 그 상승 모드를 타고 있는 그 팀들하고 경기를 해야만이 상위권에 입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북 현대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네네. 고맙습니다. 또 다음 네네. 주는 두 경기 보시고 또 좋은 말씀 다음 주 월요일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 네네.
0: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네네.
0: 네, 자 그리고 이제 10월 18일 이번 주 일요일이 됩니다. 앞에서 교수님께서 얘기를 했듯이 제주와의 경기 전주성에서 펼쳐집니다. 올 시즌에 전주성에서 마지막 경기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대 정경구 교수였습니다.

0: 네, 스포츠 전북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 로고송인데, 저는 이게 리듬을 타고 싶어가지고, 스포츠하고는 딱 맞는 그런 속도의 음악이었습니다. 좋은 로고송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유튜브에다가 한 말씀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만. 자, 이번에는 이제 체육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체육회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전북체육회의 신동석 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차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이 오늘도 생생한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전북체육회 신동석 차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차장님이 보낸 원고예요. 제가 그대로 읽었어요. 아, 역시 기자 출신이라서 이 문자도 간략하게 쓰시는 그런 습관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무튼
1: 아, 네.
0: 감사합니다.
1: 네.
0: 일본 잘 갔다 오셨죠? 아시아 게임에 갔다 오시니라고.
1: 네,
0: 네.
1: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0: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종합 3위를 차지했는데요. 그 내용 좀
1: 네.
0: 설명해 주시죠.
1: 네, 먼저 우리 한국 선수단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부터 전하고 싶습니다.
0: 맞습니다.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이번 나고야 아시안 게임에 우리나라는 41개 종목에 총 1,051명의 선수단이 파견됐는데,
0: 네.
1: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39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68개를 기록하며 중국과 일본에 이어 종합 3위를 차지했습니다.
0: 네.
1: 그러나 아쉽게도 당초 내걸었었던 금메달 40개 이상 획득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고,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 이후 역대 최저 금메달 수를 기록해 조금은 아쉬움을 남긴 대회였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저는요, 이제 어떤 내용을 사실을 질문했냐면, 일본이 준비가 덜 돼가지고, 애국가가 안 나오거나, 국기가 개양이 되지 않거나, 또 다음에 숙소에서 경기장까지는 모든 것이 주최 측에서 차량을 대지 않습니까?
1: 네,
0: 준비해 주는
1: 맞습니다.
0: 거죠. 그런 것도 준비가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고, 또 숙소가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수준이 떨어지는 숙소에서 생활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뉴스가 나갔는데, 우리 전북 선수들은 그런 피해는 없었는가? 그게 질문하고 싶었던 건데.
1: 네, 다행히 그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은데,
0: 이야.
1: 조금은 그 일본이 국제대회를 많이 치렀던 경험이 많은 나라로인데,
0: 그렇죠.
1: 이번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많아서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0: 네네. 우리가 이제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현장에서 보셔야만이. 그때까지 우리 신 차장님은 10년 후면은 그때는 국장급 정도 되셨을 거 아니에요.
1: 아, 그러기를 희망하겠습니다.
0: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1: 네.
0: 없어야 되는데. 아, 축구 결승전에서 하는데 국기가 안 올라가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국가는 불러 나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1: 네, 좀
0: 자,
1: 국제적 망신을 좀 쌓다고 보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일본의 그 관중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 아시아 경기 정도에는. 자기
1: 네,
0: 나라고
1: 맞습니다.
0: 국기, 저 축구팀 결승전 하는데도 스탠드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1: 네,
0: 모습 보고.
1: 많이 이번에 저도 참관을 해봤는데요. 경기장 곳곳이 많이 비어 있어서 아, 자국민들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는구나. 그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0: 일본의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1: 네,
0: 봐요.
1: 맞습니다. 네.
0: 자, 일단 이제 또 스포츠 소식 전하죠. 아시아 이제 게임에서 우리 전북 선수들이 출전했는데 성적이 괜찮았죠?
1: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 56명의 선수와 임원도 출전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우선 임실군청 사격팀 소속인 추가은 선수가 생애 첫 출전한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수확했습니다. 추가은 선수는 여자 10m 공기권총 개인전 1위를 차지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앞서 열린 단체전에서도 은메달을 목에 걸며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차지했습니다. 또 남원 출신의 양지희는 여자 단체 25m 권총 경기에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했고, 부안 출신의 서승재 선수는 남자 복식에서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또이 전북체육회가 운영하고 있는 실업팀 원스포츠단에서도 메달이 나왔습니다. 여자 800m 자유형 단체전에 나선 한다경과 이송은이 값진 동메달을 차지했고, 세팍타크로 경기에 출전한 박선주는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좀 아쉽게 메달 사냥에는 실패했지만 우리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온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에부터 이제 그 제주도에서 전국체육대회가 열리죠?
1: 네, 맞습니다. 제107회 전국체육대회가 16일부터 일주일간 제주도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0: 네.
1: 이번 전국체전에 우리 전북선수단은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선수들을 포함해 총 1,554명이 49개 종목에서 전북체육의 명예를 드높이게 됩니다.
0: 네.
1: 이 전국체전을 위해 우리 선수들 정말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며 구슬땀 흘렸는데
0: 네.
1: 많은 승전보를 올릴 수 있도록 도민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0: 네네.
1: 또 저 역시 제주도에 머물며 우리 선수들을 적극 지원하고 격려할 예정입니다.
0: 네네. 저희가 이제 88올림픽 이런 거 월드컵을 주최한 이후에 이 전국체육대회 도민체전 이런 데 이제 수준의 차이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관심이 없어졌는데 방송부터가
1: 네,
0: 중계를 안 해요. 방송부터가. 그런데 네. 근데 이제 하나의 이제 전국체육대회는 이제 축제처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1: 네,
0: 그러나 야, 전국체전 일부 종목이 사전 경기가 있죠.
1: 네 맞습니다. 네,
0: 자전거 종목에서 아주 기대되는 선수가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자전거 종목이 사전 경기로 펼쳐지고 있는데 전북 최고 박혜린 선수가
0: 네.
1: 전국체전 첫 금메달을 목에 걸며
0: 네.
1: 3관왕을 향한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0: 네.
1: 우리 박혜린 선수는 트랙 1km 개인 독주에서 정상에 올랐는데
0: 네.
1: 앞으로 남은 경기인 스프린트와 단체 스프린트에서도 금메달을 따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0: 네, 네.
1: 이 박혜린 선수는 중학생 당시 전국 소년체전에 나가 3관왕을 차지한 바 있고
0: 네.
1: 올해 열린 아시아선수권 여자 주니어부에서도 3관왕을 차지한 아주 기대주입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올림픽 얘기하죠. 서울과 올림픽 공동주최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1: 네, 맞습니다.
0: 어떤 내용인지 네. 말씀해 주시죠.
1: 2036 하계 올림픽 유치전이
0: 네.
1: 서울시와의 공동 개최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0: 네.
1: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주와의 올림픽 공동 개최에 대해 긍정적인 기류를 보이며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0: 네.
1: 오세훈 시장은 최근 가진 기자회견에서 올림픽 공동 개최를 전북이 제안해 온다면 조건 없이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에 전북도 역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이 전북도와 서울시가 실무 협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올림픽 유치 모델을 통해 하계 올림픽의 경쟁력을 키우고 차별화된 전략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0: 네.
1: 또 IOC가 비용 절감과 친환경 올림픽 운영을 권장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와 공동 개최를 하게 되면 저비용, 고효율 올림픽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이 2036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0: 우리 저 차장님께 질문.
1: 네.
0: 그 전주에서 개폐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1: 개폐식. 아니요. 아직 현재까지 그런 실무적인 입장이 나온 건 없습니다. 이제 그 서울시장이 그런 뜻을 밝혔기 때문에
0: 네네.
1: 이제 세부적인 거는 절차를 밟아나갈 것 같습니다.
0: 저희가 전주에서 개최하는 올림픽으로 준비를 했던데 서울과
1: 네.
0: 공동 주최가 되면 가장
1: 네.
0: 포인트가 개회식과 폐회식을 서울에서 하느냐 전주에서 하느냐.
1: 네.
0: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1: 그래서 아마 양 이제 대치단체가 이제 그런 경기장도 또 우선 중요하고
0: 네.
1: 관람 시설,
0: 네.
1: 수용, 호텔 인원 이런 것도 다 있기 때문에
0: 네.
1: 아마 집중적으로 실무 협의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 우리 도민들이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좀 흥분하실 거예요. 전주에서
1: 네.
0: 모든 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1: 네.
0: 공동 주체가 되면은 큰 집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1: 네, 실무 협의가 잘 이루어질 거라 믿고 있습니다.
0: 저는 그러면 차장님만 믿겠습니다.
1: 네.
0: 자, 끝으로 진안군청 테니스단이 그 창단을 오래 했는데. 뭐 창단 첫 해부터 우승을 하고 있다고요?
1: 네, 대단한 소식입니다.
0: 네.
1: 진안군청 테니스팀 소속인 이문지 선수가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올해 창단한 테니스팀에서 우승이라는 영광을 일궈냈습니다. 이 이문지 선수는 강원도 양구에서 열린 한국실업 테니스연맹전에 혼합복식 경기에 출전했는데
0: 네.
1: 파트너였던 김포시청의 김대현 선수와 탄탄한 호흡을 맞추며 경기마다 집중력을 발휘해 이 최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0: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힘찬 목소리로 좋은 뉴스 많이 들었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0: 네. 프로야구 소식부터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많은 팬들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순서가 프로야구가 세 번째입니다. 유소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한 시간 동안 아니 한 시간 반 기다리셨네. 그런데 이 기아가 사람들 이렇게 그냥 들었다 놓았다 하는 거예요. 왜?
1: 지난 한 주가 그 3위 탈환에 그러니까.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었는데
0: 네네.
1: 에, 오늘 결정하게 됐습니다.
0: 아, 어제 끝냈어야지.
1: 그러게 말입니다.
0: 정말 아 죽겠네 정말. 아 이제 그 KT와의 이제 경기에서 3연패를 하고 네네. 이제 LG를 만나가지고 또 그냥 3승을 해가지고
1: 네,
0: 복귀를 했는데 아 이제 에, 오늘 상승 무드까지 탔는데 거기에서 그냥 한 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1: 생각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0: 네네. 네.
1: 기아가 KT에게는 8대 5, 3대 2, 7대 5로 연패를 당했는데
0: 네.
1: 잠실로 장소를 옮기자 기아가 확 달라졌습니다.
0: 네. 네.
1: KT전에서는 끌려다녔지만 LG전에서는 기아가 경기 흐름을 가져왔었고요.
0: 네.
1: 첫 경기에서는 작전약으로 승부를 갈랐고 둘째 경기에서는 3대 5로 지고 있던 경기를 뒤집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0: 네.
1: 마지막 경기에서는 김동현의 역전 3로 홈런을 터뜨리면서 잠실에서 기아가 9회에 세 번이나 드라마를 쓴 거라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LG와의 3연전 경기를 이제 분석을 해드리겠는데 저희가 준비한 내용으로 다 얘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좀 짧아요. 그러니까
1: 그렇죠.
0: 조금씩 압축해가면서 하기도 네. 하죠. 자, 그 LG와의 첫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면은 역시 9회 이제 김선빈 선수의 이제 번트. 번트 아니겠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 장면이 베테랑 김선빈의 진가가 나온 장면이라고 봅니다.
0: 네.
1: 9회 1사 1삼루에서
0: 네.
1: 감독이 세이프 번트 사인을 냈어요.
0: 그렇죠.
1: 김선빈 선수는 원래 푸시 번트를 잘 되는 선수입니다.
0: 부담이
1: 상당했을 텐데도 1루 쪽으로 정확하게 굴려냈고
0: 네.
1: 결국 결승점을 만들어냈습니다.
0: 네, 네.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것은 김선빈 선수가 타석에 들어갈 때 이미 번트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다.
1: 네, 맞습니다. 본인도 스트라이크 원이 되자 번트를 되려고 했다. 라고 했는데 볼이 나온 뒤 마침 감독의 사인이 나왔다고 해요.
0: 네네.
1: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죠. 이런 게 베테랑입니다. 작전이 나오기 전에 이미 상황을 읽고 있었고 사인이 나오자 망설이지 않고 실행을 한 겁니다.
0: 네, 네. 이제 이런 그 번트번트한 이런 행동은 고참들이 가능하지 신인들은
1: 그렇죠.
0: 못해요. 거기서 네. 번트를 생각해. 예, 번트 이것은 본인도 살고 타자 앞에 있는 선수도 살리기 위한 그런 예상하지 않은 수비 쪽의 네. 입장에서는 말이죠. 그런 기습권 번트를 댄 거예요. 자, 2차전 넘어가죠. 2차전으로.
1: 네.
0: 네. 이제 거기서 이겼으니까.
1: 네.
0: 네, 2차전은 3대 5에서 6대 5로 이제 뒤집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잠실에서 이제 2차전 기아가 LG를 상대로 해서 6대 5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2연승을 기록했던 내용.
1: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순위보다
0: 네.
1: 기아가 경기 후반 풀어가는 힘이 달라졌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0: 네.
1: 1차전은 김선빈의 번트로 9회 승부를 갈랐고
0: 네.
1: 이날은 2차전 이날은 9회의 대주자와 대타 그리고 이 대타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0: 네.
1: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0: 네.
1: 두 경기 연속 마지막 순간에
0: 네.
1: 승리를 결정지었다는 게 중요했다 이렇게 봅니다.
0: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1: 네네.
0: 이범호 감독이 3대 5로 뒤진 상황에서 9회 초 공격에 승부를 걸었다.
1: 네네. 맞습니다.
0: 네네.
1: 기아의 공격은 정말 끈질겼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선두타자 황대인이 볼넷으로 출루하자마자
0: 네.
1: 김규성을 대주자로 투입을 했고요. 이어 김호령이
0: 네.
1: 우중간 안타를 때리면서 무사 1, 3루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0: 네.
1: 여기서 이호연이 대타로 들어가면서 좌전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박재현은 희생펀트로 주자를 진루를 시켰고
0: 네.
1: 김도영은 고의사구로 진루하게 됩니다.
0: 네, 네.
1: 결국 1사 만루에서 카스트로가 좌익수 쪽으로 희생프라이를 때리게 되죠.
0: 네.
1: 그게 결승점이었습니다.
0: 네, 네.
1: 한 번에 결정적인 안타가 아니라 출루부터 대주자, 대타, 희생펀트, 고의사구 그리고 희생플라이까지 모든 과정이 연결된 구애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0: 알겠습니다.
1: 저는 이 장면이 기아 지하의 타선의 끈질금과 벤치의 작전 수행 능력이 가장 잘 보여준 능력을 잘 보여준 장면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0: 그러니까
1: 보여집니다.
0: 결정적인 안타뿐만 아니라 그렇죠. 대주자 대타 희생 번트 고의 사구 희생 후레아이가 있었기에 네.
1: 아주 저 연결이 잘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0: 이런 네. 경기 쉽게 못 봅니다. 네. 사실은 네. 자 3차전으로 넘어갈까요? 3차전으로 자 김도영 선수가 또 큰 일을 저질러요 거기서 3점짜리 홈런.
1: 그렇죠.
0: 네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1: 네 이날 그 LG는 네. 마무리 고우석을 올렸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이제 LG가. 아웃카운트 하나면 경기가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김도영이 고우석의 155km짜리 직구를 받아쳐서 네. 역전 3런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0: 네네 이 김도영의 이 한 방은 잠실 한복판에서 LG의 승리를 눈앞에 그려놨는데 네, 한 방으로 산산조각 낸 한 방이었단 말이에요.
1: 네, 맞습니다. 네. 더 놀라운 건 9회 2사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0: 네.
1: 김도영은 그 압박감을 이겨내고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이 한 방으로 3연전 수입을 하게 되죠.
0: 네, 네. 이 한 방으로 3런 홈런으로 기아 팬들의 도파민은 그냥 제대로 만들어 놓은 한 방이었단 말이에요.
1: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네. 소름이 돋았습니다. LG 팬, 기아 팬 입장에서는 네. 아마 그 시간만큼은 환호성을 질렀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0: 네.
1: LG 입장에서는 사실 승리를 눈앞에 뒀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0: 네.
1: 마운드에는 마무리 고우석이었으니까요.
0: 네, 네.
1: 그런데 9회 2사 김동영의 고우석 그게 155km짜리 몸쪽 직구를 그대로 받아쳤고 그리고 그 타구는 그대로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0: 네.
1: 순간
0: 네.
1: 잠실 야구장 한쪽은 침묵이었고 한쪽은 한호로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0: 네, 네.
1: LG가 손에 쥐고 있었던 승리를 김도영이 한순간에 뺏어온 결과라고 봅니다.
0: 네, 네. 그런데 이렇게 기분 좋은데 이렇게 더듬으세요? 천천히 하세요.
1: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0: 아니 아니요. 그래. 그래. 제가 조절하게. 왜 그러냐면 LG 입장에서는 고우석 투수를 그야말로 그 팀의 에이스 아닙니까?
1: 그렇죠.
0: 메이저리그까지 갔다 온 투수한테 내보낼 때는 이걸로 끝하려고 했는데
1: 쉽지 않겠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0: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서 김도영 선수가 그냥 석점짜리 홈런을 쳐버리니까 네, 고우석 선수도 그냥 하늘을 쳐다보면서 야 저렇게 잘 쳐? 넷볼을 친단 말이야?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삼성전으로 넘어갈까요? 10월 6일. 삼성과 이제 시즌 마지막 경기인데, 여기서 또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 또 삼성한테는 또 5-4로 졌단 말이에요.
1: 그렇죠. 네. 야구가 참 묘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LG전에서는 9회 말 기아가 상대의 승리를 빼앗아 왔다면, 이날 삼성전에서는 기아가 잡고 있던 승리를 마지막에 내줬습니다.
0: 네. 네.
1: 김도영이 3회 43호 3런 홈런을 올리면서 3-2로 역전을 했죠.
0: 네.
1: 5회에도 한 점을 보태면서 4-2까지 앞섰습니다. 그런데 7회 김성윤에게 동점 투런 홈런을 맞았고 8회에는 박계범에게 역전 솔로 홈런을 허용하면서 결국 4-5로 역전 패했습니다.
0: 자, 뭐 이날도 역시 김도영은 중심이었는데 뭐 쥐고 나니까 뭐 그렇게 빛은 나진 않았어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3회 역전 3런 홈런에 이어서 5회 희생플라이까지 팀의 4점을 김도영 선수 혼자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아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0: 네.
1: 김도영이 홈런을 친 경기에서 기아가 가장 굉장히 강합니다. 이때까지 홈런을 친 39경기에서
0: 네.
1: 27승 12패 승률이 6할 9푼이 넘습니다.
0: 네.
1: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김도영이 홈런을 쳐도 12경기를 졌다는 겁니다. 이날 그 12번째 경기가 된 거죠.
0: 네, 네.
1: 김도영의 홈런이 승리의 보증수표는 아니거든요.
0: 네, 알겠습니다. 삼성과의 이제 올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기아의 선발 투수는 김태형 선수였단 말이에요. 투구 내용을 좀 분석해 주신다면? 네,
1: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김태형이 4와 3분의 1이닝 동안
0: 네.
1: 오피안타 3, 4, 4, 9, 살삼진 4개, 2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0: 네.
1: 1회에 한 점, 3회에 한 점을 내주면서 초반에 0-2로 끌려가기는 했지만 3회 2사 만루 2개에서 강민호를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추가 실점을 막아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김태형이 무너진 경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아쉬운 4와 3분의 2에서 내려왔다는 건데 네. 예,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뒤에 7회에 곽도규 선수에게 곽도규 투수가 동점 투런 홈런을 맞았고 네네. 8회에 성영탁 선수가 결승 솔로 홈런을 맞았고 네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불펜들이 무너진 거죠.
1: 네네.
0: 네, 이 얘기 그만하고
1: 네네.
0: 롯데로 넘어가죠. 15차전 네네. 10월 7일 경기결과는 12-4로 대승을 했단 말이에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그런데 저는 이날 경기를 네. 단순히 지금 19안타까지 쳤는데
0: 네.
1: 12득점
0: 네.
1: 대승으로만 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네. 최근 기아가 4경기 연속 1점차 승부를 펼치면서 불편의 부담이 상당히 컸습니다.
0: 네.
1: 이날도 5-4까지 쫓겼습니다. 또 한 번의 마지막까지 마음을 졸이는 경기가 될 수 있었는데
0: 네.
1: 다행히도 8회 김도영이 그 흐름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선발 양현종 선수가 5이닝 동안 8개 피안타 3실점을 했으나 시즌 12승을 거두었단 말이에요.
1: 그렇습니다.
0: 숫자상으로 보면 아주 압도적인 투구 내용을 글쎄요. 좀 완벽한 건 좋은 투구 내용은 아니었다고 평가하는 거죠?
1: 그렇죠.
0: 네네.
1: 저는 이날 양현종 선수 투구에서
0: 네.
1: 위기관리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0: 네.
1: 안타를 8개 맞았고요.
0: 네.
1: 홈런도 하나 허용을 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중요한 건 위기가 왔을 때
0: 네.
1: 큰 이닝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0: 네.
1: 3회에 2점을 내줬고 5회에도 한 점을 내줬지만
0: 네.
1: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0: 네.
1: 5이닝을 책임을 졌습니다.
0: 네.
1: 완벽한 피칭은 아니었지만 선발 투수로서 자기 역할은 충분히 해냈습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19안타를 치면서 질 수는 없는 경기죠.
1: 그렇죠.
0: 19안타면 어마어마하게 안타를 많이 친 건데. 그런데 4년 만에 이 양현종 선수가 12승을 또 기록했단 말이에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2022년 이후에
0: 네.
1: 4년 만에 12승입니다.
0: 네.
1: 그런데 저는 올해 양현종 선수 의미를 승수보다 역할의 변화를 보고 싶은데요.
0: 그렇죠.
1: 예전에는 7이닝, 8이닝을 던지면서 선발 투수가 경기를 끝까지 끌고 갔다면
0: 네.
1: 올해는 본인도 이닝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0: 네.
1: 5이닝이라는 팀이 5이닝이라도 팀이 이기는 경기를 만들겠다.
0: 네.
1: 이런 방향으로 역할을 바꾼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또 얘기를 하고
1: 네.
0: 10월 8일 NC전 16차전 경기로 넘어가

0: 지원을 허용을 했지만 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아니 그게 끝이었습니다.
1: 네. 네네. 네.
0: 최고 시속 150km 불꽃 투심에 네. 스위퍼와 체인지업을 섞어 던지면서 7이닝 4피 안타, 7탈 3진, 2실점을 기록하면서 컬리 스타트 플러스 피칭을 완성을 했습니다.
1: 네.
0: 상대 선발이 구창모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네.
0: NC의 에이스 상대로 내일이 7회까지 버텨줬다는 건 선발 맞대결에서 우위를 가져왔다는 뜻이고요.
1: 네.
0: 특히 7이닝을 소화하면서 불펜의 부담을 줄여줬던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1: 네, 전상현재 투수가 나와서 2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네네. 승리를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 꼭 짚고 넘어간 것은 카스트로 선수가 말이죠.
0: 네네.
1: 19호 홈런을 포함해서 3안타 3타점 혼자 다 했어요, 경기.
0: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9회 초 2사 1루에서 나온 3점 홈런이 결정적이었습니다.
1: 네.
0: NC 투수 전사민의 2구째를 시속 140km 투심 패스트볼이거든요.
1: 네.
0: 그걸 받아쳐서 가운데 담장을 넘겼습니다.
1: 네.
0: 비거리가 무려 125미터짜리였거든요. 가볍게 쳤는데 많이 나가더라고요.
1: 네. 근데 네, 딱 한 소리와 함께 그냥 넘어갔다 이거지.
0: 네. 예. 근데 제가 더 주목한 건 카스트로의 타석의 접근법입니다. 네. 경기 후 카스트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순위 경쟁 때문에 마음이 더 급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네. 최대한 컨택에 집중하면서 찬스를 이어가는데 목표를 뒀다는 겁니다.
1: 네.
0: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1: 네.
0: 절박하다고 무조건 큰 타구를 노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절박할수록 자기 타격을 해야 되고 카스트로는 홈런을 쳐야 한다는 욕심보다 자신의 노린 공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리고 그 결과 가볍게 쳤는데 125m 쳤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는 그 자동차 존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0: 어우 몇 미터 차이 안 나요.
1: 그러니까. 네.
0: 저도 딱 그 생각을 했어요.
1: 야, 이거 아깝다.
0: 네.
1: 5천만 원은
0: 뭐 아니지만.
1: 5천만 원은 너 날라갔네.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어요.
0: 네네.
1: 지난번도 아깝게 안 들어갔다만. 네. 김동훈 선수가 거기에 꽂혔고, 김동훈 선수는 자동차는 다 닫았어요. 아쉬웠어요. 꼭 올 시즌 이제 내일 경기, 오늘 경기 네, 한번 홈런 쳐서 네. 자동차도 탔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10월 9일 SSG 16차전 경기로 넘어가죠. 자, 이제 기아가 SSG 16차전 마지막 경기를 8대 5로 꺾으면서 3연승 했단 말이에요.
0: 네네.
1: 네,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0: 네, 기아가 SSG 상대로 홈런 4방을 터뜨리면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1: 네.
0: 이날 승리로 3위 확정을 매직 넘버 하나로 한 경기 차로 줄였고요.
1: 네.
0: 이날까지 정규 시즌 3위 확정까지 마지막 한 걸음만 남겨놓은 상황이었습니다.
1: 네.
0: 3위에 오르면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겹치지 않고 준플레이오프에 직행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선수들에게는 한 경기 한 경기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1: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 홈런 네 방을 친 그런 상황,
0: 네네.
1: 그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도 해줄 수 있나요? 이날 기아는 홈런 네 방이 나왔는데 타선이 제대로 이제 폭발을 했단 말이에요.
0: 네네. 네, 시작은 카스트로였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2회말 선두 타자로 나와서 솔로 홈런을 터뜨렸고 김선빈과 한준수의 연속 안타에 이어 김호령의 적시타까지 나오면서 2대0으로 앞서가는 상황이었죠.
1: 네.
0: 네. 다만 한준수가 홈에서 태그아웃이 되는 장면은 좀 아쉬웠는데
1: 네.
0: 추가 득점을 올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바로 그때 김 조용이 해결사 역할을 또 했고요.
1: 네.
0: 1사 1루에서 SSG 선발 최민준의 초구 투심을 받아서 자중간 담장을 넘겼습니다.
1: 네.
0: 시즌 이게 44호 홈런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동점이 된 직후 다시 리드를 가져오는 투런 홈런이었습니다.
1: 네네. 네. 알겠습니다. 프로 데뷔 99개째 99호 홈런을
0: 네네 맞습니다.
1: 예, 김대용 선수가 친 거예요. 네. 자, 또 롯데전으로 넘어가죠. 10월 11일 롯데 16차전 어제 경기입니다.
0: 네네.
1: 그렇죠. 이걸 그냥 이겼으면 끝나는 경기인데 롯데한테 4대1로 졌단 말이에요.
0: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는 꼭 3위를 확정하고 포스트 시즌을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는데요.
1: 네.
0: 결과적으로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경기 내용을 보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1: 네네. 먼저 그 선발 올러 선수를 살펴보면 5회까지 무실점으로 잘 막아냈는데 6회에 한동인 선수에게 그냥 한 방 말로 홈런 4점짜리였답니다.
0: 네, 맞습니다. 원래는 5

0: 3분의 2이닝 동안 6피안타, 2볼넷, 5탈삼진, 4실점을 기록을 했고요.
1: 네.
0: 5회까지는 실점 없이 잘 버텼습니다.
1: 네.
0: 6회 2사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레이에스에게 안타를 맞고 김선빈 선수가 나승엽 선수의 타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야 안타가 나오면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이어 고승민에게 볼넷을 내주면서 만루가 됐고요. 결국 한동희에게 홈런을 맞았습니다.
1: 그러니까. 롯데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잘 쳤다지만 우리가 잘 때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롯데 선발 김진욱에게 6이닝 동안 나한테 세 개가 뭐예요, 세 개가.
0: 아, 제가 이제 그날 어제 경기를 좀 보면서
1: 네.
0: 너무 급하다. 빨리 결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1: 네.
0: 어제 기아 타선은 전체적으로 공격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1: 네. 네.
0: 팀 안타가 6개였는데 9회에 가서야 겨우 한 점을 뽑았거든요.
1: 네.
0: 특히 1사 2, 1회, 1회에 2사 1, 3, 6 기회에 득점하지 못했고요. 4회에도 1사 1, 2로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요.
1: 네.
0: 이런 경기에서 초반에 한 점이라도 먼저 뽑아내야 선발 투수가 좀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홈런 경쟁에서 또 그 KT의 힐리어드 선수가 멀티 홈런을 치면서
0: 네, 김도영 선수,
1: 네, 네, 김도영 그렇죠. 선수하고 같이 됐는데
0: 근데 42호 홈런에서 멀티 홈런을 치더라고 지금.
1: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 홈런 왕이 탄생할 수도 탄생하는데
0: 네네.
1: 혼자 탄생하느냐 아니면 공동으로 가느냐 네, 이거거든요.
0: 그렇죠.
1: 아, 알겠습니다.
0: 이제 어제 두 개를 몰아치면서 김도영이 경쟁이 끝까지 이제 끌고 가게 됐죠.
1: 네.
0: 김도영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타이틀을 확정을 줄 수가 있었는데
1: 네.
0: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양윤종 선수가 이제 좋은 이제 역할을 했는데 오늘 경기에 선발 투수로 양윤종 선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0: 그렇죠. 예, 무엇보다 이제 양현종 선수 이제 선발인데
1: 네.
0: 무엇보다 이제 초반 득점이 중요합니다.
1: 그렇죠.
0: 어제처럼 타선이 침묵하면 선발 투수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네.
0: 양현종 선수가 안정적으로 경기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타선이 먼저 점수를 뽑아줘야 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리고 수비에서 실수를 줄이고
1: 네.
0: 불펜도 준비된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1: 네.
0: 어제 패배를 만회하려면 투수와 타선이 모두 제 몫을 해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양윤종 선수가 아주 고참 그 투수란 말이에요.
0: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수를 아는 것 같아요.
0: 네.
1: 내가 이게 길게 갈 게 아니라 5회, 6회까지만 던지는데 전력 투구를 하겠다. 너희가 나를 파악하듯이 나도 너 다 파악하고 있어.
0: 맞습니다.
1: 그럴 네. 것 같은데. 자, 그 3, 4위의 차이가 매우 크잖아요.
0: 네네, 많이 큽니다.
1: 네.
0: 3위는 준플레이오프에 직행을 하지만 4위는 두산과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러야 합니다.
1: 네.
0: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가을야구 출발점이 결정되는 겁니다.
1: 네.
0: 양현종 선수에게는 무거운 짐이지만 그 짐을 혼자 지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1: 네네.
0: 타선도 도와주고 수비가 받쳐주면서
1: 네네.
0: 불펜이 지켜줘야 합니다.
1: 알겠습니다. 투수가 맞고 타자들이 빵빵 쳐주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포스트 시즌 일정도 한번 짚어보죠. 기아가 3위로 마치거나 4위로 마치거나에 따라서 가을 야구의 기아로 봐서는 달라져요.
0: 그렇죠.
1: 네.
0: 4위로 내려가면 10월 14일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러야 하고요.
1: 네.
0: 3위를 확정하면 10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준플레이오프에 직행을 합니다.
1: 네네. 그러니까 3, 4일의 여유. 또 4, 5일의 여유가 차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렇죠. 크죠?
0: 네, 맞습니다. 네.
1: 그럼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4위 팀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하던데 말이죠. 4위하고 5위 경기
0: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최대 두 경기예요. 4위 팀은 1승 또는 1무만 거둬도 준플레이오프에 올라갑니다.
1: 네.
0: 반면 5위 팀은 두 경기를 모두 이겨야 합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4위 팀이 유리는 하지만
1: 네.
0: 그래도 경기를 치르는 만큼 체력 소모는 피할 수 없다.
1: 네.
0: 이렇게
1: 사실은 이제 오늘 경기로서 정규리그가 끝나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와일드 카드 뭐 또는 뭐 준 프레이오프,
0: 그렇죠.
1: 코리안 시리즈 이렇게 네 단계 이상을 갔는데
0: 네.
1: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자, 그렇다면 기아가 3위를 차지하는 게 훨씬 어떻게 유리하죠?
0: 당연합니다. 네. 3위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건너뛰고 준플레이오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 네.
0: 휴식과 투수진 운영이 이점이 많습니다.
1: 네.
0: 오늘 기아가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위를 확정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플레이오프전 다음에 플레이오프는 또 어떻게 네, 진행이 되죠?
0: 준플레이오프는 10월 17일 날 시작을 하고요.
1: 네.
0: 플레이오프는 10월 25일 날 시작할 예정입니다.
1: 네, 네. 자, 그러면 결국 이제 기아로서는 오늘 LG전이 단순히 정규 시즌의 마지막 경기가 아니라 가을 야구에서 4, 5위 전부터 하느냐 기다려서 3위죠. 니도 올라와. 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 판정이 나는 한판 승부예요.
0: 그렇습니다. 네. 한 경기 차이로 와일드 카드부터 시작하느냐
1: 네.
0: 준 플레이오프에 직행하느냐가 오늘 결정이 됩니다.
1: 네, 네.
0: 선수들에게는 부담이 크겠지만
1: 네.
0: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집중력을 꼭 발휘해야 됩니다.
1: 자,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또 한번 걸어야죠. 이번에는 감독님한테 선거.
0: 네, 저는 준플레이오 직행한다.
1: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0: 오늘 이긴다.
1: 이긴다. 저는 이제 내기니까
0: 네.
1: 우선권이 없죠. 전혀 없으니까 네. 저는 그냥 네. 죄송합니다. 저 우리 네. 저 청취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LG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다음
0: 그렇죠.
1: 주 네. 또 우리 또 최성근 본부장 아직 말고 네. 저 여성 우리 직원들 있잖아요.
0: 네네.
1: 두 분까지 다 삽시다 그러면.
0: 그러죠. 뭐.
1: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했습니다.
1: 네네. 자 지금까지 우리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 또 월요일에 또 좋은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1: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2: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0: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2: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0: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 쇼 진현입니다. 마음을 혼란시키는 내적 갈등의 대부분은 인생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과 지금과는 다른 식으로 변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인생이 항상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이 어떠해야 한다고 미리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것을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기회와는 점점 멀어집니다. 게다가 위대한 깨달음의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현실의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조차 가로막게 됩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순간에 충실하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만족한다면 평화로운 감정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곡으로 김상희의 괜찮아 들으시면서 진현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오늘 또 힘차게 출발합니다.

현우와 측녀, 당신뿐이야. 오은주, 돌팔매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적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김육불망비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영의정을 지낸 김육을 기리기 위하여 1659년 세운 비석입니다. 김육은 조선 인조 효정 때의 대표적인 실학자이며 공과는 청풍, 자는 백후, 호는 잠고, 시호는 문정입니다. 김상헌의 문화에서 공부하였으나 집안이 김효사와의 연루된 관계로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가 인조 반정으로 서인이 집권하자 벼슬길에 들었습니다. 1638년 병조판서 의정부 우참찬 등을 역임하였고 충청도 관찰사로 있을 때 균역법 시행을 건의상소하였으며 중국의 제도를 본받아 농사를 지어 부국이 되는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1643년과 1646년 청나라에 사절로 다녀온 뒤 화폐의 주조 유통을 건의하여 평안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1651년부터 1658년까지 영의정을 역임하였고 위민제도를 다수 시행하고 특히 대동법 시행에 앞장섰습니다. 김육의 저서로는 유원총보 등이 있습니다. 이상 익산시 향토유적 제11호 김육 불망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최연아, 내 남자니까, 춘아, 세월이 약이다라까지 들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재 원장입니다. 가을철에는 여름 동안 따가운 자외선과 열기, 땀으로 지쳐있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생기를 불어넣어야 할 때입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여름철 일조량의 잔재로 없었던 주근깨나 잡티가 나타나거나 옅었던 기미가 유난히 짙어질 수 있고 피부의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탄력을 잃기도 쉽습니다. 여름 동안 과다하게 생성된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거나 더 이상의 합성을 예방하는 피부 미백제로는 피부과에서 처방하는 하이드로퀴논, 레티노이드 등 국소치료제와 식물 추출물이 함유된 기능성 미백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피부 노화 예방에 비타민C의 효과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비타민C가 포함된 에센스나 크림을 바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표피의 분화를 촉진시켜 각질의 탈락을 돕고 멜라닌 색소의 배출을 유도하는 필링이 효과적이며 최근에는 멜라닌 색소 파괴와 피부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는 레이저 토닝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다가도 가을철에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외선 차단제는 사시사철,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항시 바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하루 8컵 이상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고 피부 유형에 따라 수분과 유분의 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보습제를 사용하면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얼굴에 충분히 보습제를 바른 후 보습팩을 사용하면 보습제가 피부에 충분히 스며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탈모가 생기거나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땀과 먼지 등으로 자극을 받은 두피는 모발의 휴지기를 빠르게 진행해 가을철에 모발이 집중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날이 서늘하고 하늘은 높아진 가을이 왔습니다. 일교차가 상당히 크니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0: 태안 레이저 피부 모발학회 정혜원 현재호 원장의 건강상식 정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청취하고 계시는 방송은 전주 FM 93.5 소리문화 컨텐츠쇼 진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전국에서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허민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가수 허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족분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1: 네, 반갑습니다. 가수 허민입니다. 이렇게 전주를 오늘 처음 왔습니다. 제 이제까지 살면서 이렇게 전주에 또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출연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그럼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허민 씨가 활동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담아왔는데요. 그거 분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0: 허민 씨.
1: 네.
0: 허민 씨, 그 목소리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네요.
1: 저는 제 목소리가 안 좋아요.
0: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좀 매력 있어요.
1: 아니, 저런 매력이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목소리 때문에 이거 참 컴플렉스가 심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그 노래 끝나는 들어가는데 거기서 굉장히 매력 있네. 목소리가. 아, 자신감 가져요.
1: 그래야 되는데 노래할 때는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0: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자기 목소리는 저렇게 많이 안 된다고 네, 생각하나 봐요.
1: 분들은 가수는 다 그러시더라고요.
0: 예. 네. 아니, 지금 목소리 나가고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매력 있어요.
1: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안 들어요, 저는.
0: 현희 씨.
1: 네.
0: 그 노래를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로 노래를 하시게 되었나요?
1: 내가 좀 사연을 얘기하다 보면 좀 머리가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저희 어머님이
0: 네.
1: 요양병원에 한 7년 정도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0: 네.
1: 저희 어머님이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0: 네.
1: 저희 집에만 오시면은 연속구 같은 걸 안 봐요. 가요쇼, 가요 무대밖에 안 봐요.
0: 오.
1: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저렇게 노래를 좋아하는데 부모님한테 효도를 한번 해드릴까 싶어가지고, 내가 TV에 나와서 노래를 하는 모습을 어머니가 보여드려야 되겠다.
0: 아.
1: 그것 때문에 제가 가수의 길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0: 아.
1: 그 전에는 어머님이 노래하러 댕긴다니까 저한테 막 전라도 그 무식한 욕으로 그랬었는데, 가수가 되고 이제 TV에 나오는 걸 보시고
0: 네.
1: 우리 아들이 가수 됐다고 그때 박수치고 좋아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한데
0: 네.
1: 그 노래를 TV를 보시고 한 3개월 있다 돌아가셨어요.
0: 와.
1: 그러고 어떤 어머님을 저도 고향 선산에다 모셔놓고
0: 네.
1: 술 한잔 따라놓고 묘 앞에서 제가 휴대폰으로 제 노래 목포항 갈매기를 틀어놓고
0: 네.
1: 생음악으로 노래 한 곡을 불러드리고
0: 맞습니다. 오, 오, 어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네, 그랬으리라 믿습니다.
0: 아, 그런 계기를 노래를 하시게 됐군요.
1: 네.
0: 어때요? 노래를 진짜 막상 그 어머니 효도를 하기 위해서 노래했는데, 막상 노래 해보시니까 어때요?
1: 노래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0: 아, 그래요?
1: 저도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고 하면은 노래방 가고 나면, 어, 노래 잘하네.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0: 네.
1: 진짜로 제가 잘한 줄 알고, 노래를 시작했다가,
0: 네.
1: 저도 마음에 안 듭니다, 노래가.
0: 진짜로 잘하는 줄 알고?
1: 네.
0: 아니, 저 허민 씨는 왜 이렇게 그냥 솔직 담백하시네. 예?
1: 뭐 거짓말 할 필요 없죠.
0: 사실 그래요. 예. 아, 근데 굉장히 매력 있어요. 이렇게 노래 부르시는 거 보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 있어요.
1: 근데 우리 학교 댕길들은 막 그 전라도 가면 뭐 상을 놓고 숟가락 젓가락으로 상판 두드리고
0: 네.
1: 노래했던 그런 거를 좀 많이 했었어요. 학교 댕길 때.
0: 아, 학교 다닐 때 왜 그걸 때려요?
1: 학교 댕길 때 주로는 섬이다 보니까
0: 예.
1: 주의보가 내려면 학교를 못 가요.
0: 아니 그래도 뭐 연필로 책상을 때리면 이해를 가겠는데 왜 그 숟가락으로 그걸 때려?
1: 그냥 술도 한 잔씩 먹고 그랬죠. 막걸리도 한 잔씩 먹고 그러다가
0: 아, 그래요?
1: 그런 거를 또 하다 보니까
0: 오.
1: 그렇게 어떻게 또 되더라고요 또.
0: 와 굉장히 성숙했나 봐요 그쪽으로.
1: 네 그쪽으로 이렇게 이상하게 모든 분들을 막 웃기고 즐겁게 하는 거를 내가 좀 소질이 좀 있는가 봐요.
0: 아 그래요?
1: 네.
0: 네 좀 웃기긴 웃겨요 내가 볼 때.
1: 네 그런가 오. 봐요. 그래서 내 여자분들하고 같이 어디를 자석을 하면
0: 네.
1: 눈웃음을 친다고 자고를 싸서
0: 네.
1: 제가 거울을 보고 아무리 봐도 눈웃음이 어떤 건지를 지금도 못 찾았어요.
0: 아 지금 있어요 보니까.
1: 네,
0: 아까 느꼈거든요.
1: 저는 못 찾았어요.
0: 오 그래요? 눈을 크게 한번 떠보세요.
1: 이게 큰 게 크게 뜬 겁니다.
0: 아 그래서 눈웃음이구만.
1: 그래서 제가 안과를 네. 잘 안 갑니다.
0: 아 그래 왜요?
1: 눈을 최대한 크게 떠라간 뒤 더 이상 크게 안 떠지는데 어떻게 크게 떠라가니까.
0: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의사님이 눈을 까야겠네. 네
1: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더라고.
0: 아 그래요?
1: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0: 근데 눈이 좀 그런 말을 듣겠어요.
1: 네.
0: 예, 눈이 좀 이렇게 눈웃음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1: 어떤 분들은 또 눈이 적은데 뭔 쌍꺼풀 수술을 했냐는 사람도 있고
0: 네.
1: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0: 자연산 와 그것도 그냥 이쪽이 아닌 목포 자연산.
1: 네.
0: 이야 갈매기 왔다 갔다 하는 목포의 자연산 쌍꺼풀. 그러시구나. 근데 노래까지 하시면서 눈웃음까지 치시면 이거 어쩐디야.
1: 처음에는 무대 올라가면 그렇게 긴장이 되고
0: 네.
1: 웃지도 못하고 노래만 떨면서 노래만 불러. 요즘은 이제 자꾸 이제 무대를 서다 보니까 자신감이 네. 생기고 아이고, 올라가서 한 곡만 해야 되는데, 막 세 곡씩 시켜버리니까.
0: 네.
1: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이제 모든 걸 비우고, 무대 올라가면 무조건 즐겨야 되겠구나. 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와. 무대 올라가서 즐겨야겠구나.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네. 사실. 그만큼 역경을 겪어서 그런 노하우가 생긴 거 아니에요?
1: 네. 어차피 올라간 거. 네. 그냥 관중들한테 즐거운 박수나 받고 내려오자는 그런 심정으로 올라갑니다.
0: 와.
1: 박수로 먹고 살기 때문에.
0: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뭐 이렇게 굉장히 뭐 잘하시던데.
1: 에,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0: 아, 그래요?
1: 열심히 한다고만 생각하지. 잘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0: 아, 목소리 좋겠다. 어, 눈웃음 이렇게 살살 이렇게.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보는 사람이 얼마나 즐거워요.
1: 그래요. 저는 행사장에 가면 관객분들이 앞에, 최대한 앞에 있으면은 네. 더 긴장이 됩니다.
0: 아, 그래요?
1: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오히려 더 노래하기가 편한데 이상이 긴장이 되대요.
0: 근데 이렇게 가까이 가까이 오신대요.
1: 그래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메들리 쳐버리면 이제 무대로 내려가고 이제 막 그 메들리는 이제 막 이판사판 이제 놀아보고 하니까 또 관중들이 좋아하시고.
0: 어, 그래요? 네. 메들리도 많이 하세요? 가면 행사장에?
1: 그렇죠.
0: 오.
1: 분위기 봐서.
0: 네.
1: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면은.
0: 예.
1: 나와서 또 한두 분 나와서 또 무대 앞에 나와서 또 춤도 추시고 하면은.
0: 네.
1: 또 여러 분 또 나오시고.
0: 오. 와. 참, 그러면 가까이서 보니까 그냥 눈웃음 탁 얼마나 좋아하실까, 어르신들이.
1: 근데 여자분들이 너무 허하고 막 안고 그래요.
0: 안고 그래요?
1: 네.
0: 이런. 아니,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1: 그럴 때 어떻게. 안겨야지, 어떻게 합니까?
0: 안겨야.
1: 뿌리칠 수는 없고.
0: 아니, 노래를 해야 하는데 안기면 어떡해요?
1: 노래하면서 안고 있으면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여자분들 엉덩이 톡 치면 떨어지고 또.
0: 아, 그래요?
1: 예.
0: 오,
1: 하순 행사 갖고도 그런 적이 있었고.
0: 와.
1: 에피소드가 좀 많이 있습니다.
0: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다. 어때요? 본인 생각에, 허민 씨 생각은?
1: 저는 인기 있다고 그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0: 예.
1: 일단 무대를 올라가면 노래는 안 되더라도.
0: 네.
1: 무대 의상만큼은 남한테 떨어지지 않게끔 최대한 입고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 때문에
0: 네.
1: 관중분들이 조금 박수 쳐주시고 좋아해 네. 주시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아, 그래서 오늘 지금 라디오인데도 아, 지금 이걸 핑크에다가 검정 탁 이게 뭐라고 그러죠? 가운데 이게 딱 들어가 있는 게. 오, 굉장히 멋스러워요.
1: 이 옷을 제가 며칠 전에 부산을 가가지고.
0: 네.
1: 그 진시장을 이제 무대복 산다고 갔는데 옷이 없어요. 마음에 든 게.
0: 네.
1: 아이고, 그냥 광주 가가지고 사야 되겠다 싶어. 나오는데 양복점들이 쭉 있더라고요.
0: 네.
1: 양복점에 보니까 옷을 양복을 만들라고 옷걸이에 걸어놨는데 그 옷들이 참 이쁘더라고요.
0: 네.
1: 그 양복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어떤 식으로 맞춰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얼마씩이에요? 그랬더니 얼마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 맞춰가지고
0: 네.
1: 목포로 좀 보내주세요. 일단 한 부를 맞춰갖고 왔는데 옷이 괜찮더라고요.
0: 네.
1: 다시 전화를 해서 똑같은 이 스타일로 해서 내가 좋아하는 색깔 몇 가지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색깔 내가지고 맞춰주세요. 라고 또 두 벌 더 주문해서
0: 네.
1: 마치 오늘 이제 두 번째 입었습니다. 이 색깔 분홍 색깔.
0: 아, 그래요?
1: 네,
0: 아, 멋스러워요. 오, 거기다 대고 또 가까이 가가지고 노래하면 얼마나 좋아할까. 네?
1: 14일날 이제 강진 오감통 시장에 행사를 갑니다.
0: 아, 죽었어, 이제 거기.
1: 이 옷을 또 입고 가서, 우리 누님들 또.
0: 예. 네. 누누감 좀 시켜드려야지.
1: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0: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가수를 모셨으니,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허민 씨의 곡, 목포항 갈매기 들어보겠습니다.

0: 허민 씨의 곡 목포항 갈매기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매력 있어요.
1: 아, 저는 모르겠습니다.
0: 부정하지 마세요.
1: 아, 저는 목소리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0: 아니, 매력 있다니까. 부정하지 마시라니까. 아,
1: 그렇게 생각하시면 고맙습니다.
0: 네. 오늘부터 부정 않기로. 네. 목포항 갈매기 이 노래는 어떤 곡이에요?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1: 이 노래를 처음에 우리 아는 게 목포에 옆에 사는 그 형님인데 형님한테 형님 나 이러이러한 노래를 하나 좀 어떻게 좀 만들어 주셔야 했는데 그래? 그럼 어떤 사연으로 만들 거래? 첫사랑을
0: 예.
1: 만나다가 헤어져가지고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고 목포항에서 기다려도 연락도 없고
0: 네.
1: 갈매기만 날아다니고
0: 네.
1: 기적서를만 올려도 아무리 기다려 안 온다
0: 네.
1: 그런 외로움을 조금 담아서 항상 내가 살아있는 한 기다리는 그런 맛으로 좀 노래를 좀 구슬프게 하나 좀 만들어주보이시오. 그래서 이 목포항 갈매기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0: 오, 아니, 그러면 지금 이거, 그 허민 씨가 지금 이 경험을 지금 이걸 토대로 한 거예요?
1: 그렇죠.
0: 아, 누굴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1: 기다리는데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0: 누굴 기다려요?
1: 첫사랑을 지금까지 네. 기다렸다가 이제.
0: 아, 그랬어요?
1: 지금 이제 거의 60년이 이제 한 50년이 넘어버렸는데.
0: 아니 그럼 첫사랑이 지금 초등학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1: 초등학교 때부터.
0: 예. 네.
1: 알고 있었죠.
0: 아 초등학교 때부터. 이야 아니 지금 아까 그 연필하고는 아니고 뭐 숟가락 얘기하더만 아 일찍 그 이상의 눈을 떴네.
1: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이제 이상의 눈을 뜨기 시작했죠.
0: 아 인생의 눈을.
1: 네.
0: 이상이 아니고 인생.
1: 야, 우리 이제 배를 타고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0: 아~
1: 남녀가 같이 배를 타기 때문에 이제
0: 아~
1: 옛날에 이제 경운기로 이제 그 발동을 걸어가지고
0: 그렇죠, 그렇죠.
1: 다니는 그런 배를 다니다 보니까 네. 배 안에
0: 통통통
1: 예 한꺼번에 이제 남녀가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0: 네.
1: 그래도 이제 좀 정이 들고 이제 아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와, 그래도 초등학교 때 그 아 지금까지 야 지금 포기했다지만 대단하시네.
1: 그래, 처두가 군에 와서 처두가 갔다 와서. 헤어지고 이제까지 못 만났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좀 저 심층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아니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1: 그때 당시에는
0: 예.
1: 그때 내가 처두가를 나와가지고 10월에 갔는데 또 친구가
0: 예.
1: 군내를 간다고 해서
0: 예.
1: 친구 회식 자리를 갔는데 그 친구가 또 거기를 또 왔어요. 우리
0: 오.
1: 동창인데
0: 네 동창
1: 동창인데 예. 그 남자들하고 같이 이제 거기로 왔길래 그때 당시 이제 그 얼굴을 보고
0: 네.
1: 좀 갔어요, 제가.
0: 와, 저렇게 많이 바뀌었을까?
1: 고향에 친구가 이렇게 이쁜 여자가 있구나 하는 걸.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목도리를 내가 뺏어가지고.
0: 네.
1: 내일 아침에 배로 여객선으로 올라오면은 이 목도리를 내가 주고.
0: 네.
1: 안 그러면 안 오면은 이 목도리를 내가 갖다 버리겠다. 그 배를 결국 타고 왔어요, 같이.
0: 오.
1: 목포까지.
0: 아.
1: 목포까지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뒷 이야기는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우연히 만나다가 한 10년 넘게 헤어졌다가
0: 네.
1: 연락이 안 돼. 그때 당시 핸드폰도 없고
0: 네.
1: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또 10년 후에 만나니까 이제 시집도 가고 나도 장가도 가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연히 또 헤어졌다가
0: 네.
1: 거의 한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우연히 또 친구 얘기 또 100일을 갔는데 거기를 또 와가지고
0: 네.
1: 거기서 또 우연히 만나서 명함 주겠다고 한 10년을 또 만나다가
0: 네.
1: 또 한 몇 년 헤어졌다가
0: 네.
1: 무지하게 질긴 인연을 하다가 결국은 내가 포기하고
0: 네.
1: 안양에서 목포로 내 이사 온 지가 지금 한 20년 됐습니다.
0: 아.
1: 지금도
0: 아,
1: 그 여자분은 안양에 살고 있고요.
0: 아, 그렇군요. 네. 지금도 진짜 목포항 갈매기 가사처럼
1: 네.
0: 한쪽에는
1: 네.
0: 와. 큰님은 알까요?
1: 모르죠.
0: 모르죠. 네. 자, 단칼에 모르지요?
1: 네.
0: 모르죠. 어떻게 모르지요로?
1: 제가 이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0: 네.
1: 그래도 한 번쯤 이제 한 번씩 통화는 해요.
0: 아, 통화는?
1: 고향 친구다 보니까.
0: 네.
1: 통화는 한 번씩 하고 한 번씩 만나고 시간되면 또 얼굴도 한 번씩 보고는 해요. 근데 옛날 그 이제 어릴 적 그 감정은 이제 없어졌죠, 이제.
0: 네.
1: 각자 다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0: 네. 지금 아름다운 추억으로.
1: 네, 추억으로.
0: 네. 목포항 갈매기.
1: 네. 그래서 아. 이제는 어차피 노래는 받았으니까 이제 이 노래를 네. 가지고 하다가 이제 다시 또 이 집으로 또 한 곡 더 내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0: 아, 네, 아, 좋습니다. 그 허민 씨는 그 노래를 하시면서 가장은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보람을 느낄 때는 제가 행사장을 가가지고 이제 관중들이 적든 많든 어머님들이 싹 박수를 쳐주고 하트 뿅뿅 해주고
0: 네.
1: 나와서 춤 춰주고 그럴 때는 제가 어떻게 보답할 방법이 없어서
0: 네.
1: 앵콜 나오면 다음 곡으로 메들리를 가지고 그냥 무대 밑으로 내려갑니다. 같이 호응을 하고 손잡고 해줄 때 그럴 때가 정말로 보람을 느낍니다.
0: 네. 무대에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어려워가지고
1: 애지간 하면 내려가기 힘들죠.
0: 예. 네. 애지간이 넘는가 봐요.
1: 그 어차피 관중분들하고 이제 고향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0: 네.
1: 한 마음으로 놀라면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무대에 있으면은 관중 따로 가수 따로 하다 보니까는
0: 네.
1: 흥이 덜 나요 또.
0: 아, 네. 오, 그러시구나.
1: 네.
0: 오, 진짜 눈웃음 살살.
1: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캄캄할 때는 안 보이죠.
0: 캄캄 안 보여?
1: 안 보이죠.
0: 아, 그러신가? 아, 그 가수로서 허민 씨의 나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거다?
1: 장점. 장점이라고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남들 앞에서 이렇게 내가 원래 습기가 없어가지고
0: 네.
1: 이렇게 남들 앞에 말하는 거는 무지하게 힘들어 있어요.
0: 네.
1: 여자분들하고 같이 밥을 좀 먹으러 가도 말도 없고 수중을 많이 타는데 그나마 노래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말도 조금 늘고 그러는데 이제 보람이란 거는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서 혹시라도 행사라도 하나씩 들어와가지고 며칠 날 됐냐니 그런 연락을 들었을 때 아, 내가 그래도 아마추어들보다는 노래를 조금만 하니까 나를 불러주는가 보구나.
0: 네.
1: 이런 데 보람을 가지고
0: 네.
1: 내가 더욱더 실망 안 시키게끔 더욱더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연습을 해서 갖고 실망 안 시키게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하고 관중들한테 보답을 해주고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0: 네.
1: 항상 행사를 가기 때문에 그런데도 보답을 받고 또 내가 보답을 해드리고 또 보람을 받고 옵니다.
0: 네, 좋습니다. 앞으로 허민 씨가 가장 서보고 싶은 무대라든가 또 만들고 싶은 무대가 있다면 어떤 곳일까요?
1: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없고
0: 네.
1: 이제 좀 작은 행사장 같은 데는 이제 봉사도 많이 댕기고 했는데 이런 큰 무대에 저번 달에 장엄 물축제를 그걸 큰 무대를 갔다 왔는데 그런 큰 무대만 쓰면은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0: 아.
1: TV에도 여러 번 나왔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장점 뭐 큰 바랄 게 그런 건 없습니다. 할 거는 다 해봤고
0: 네.
1: 이제 나이도 나이만큼
0: 즐기자.
1: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만 행사가 됐든 큰 행사가 됐든
0: 네.
1: 오라가면 그냥 뭐 폐의를 떠나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시간 되면 가서 봉사해주고
0: 네, 네.
1: 그걸 오는 걸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허민 씨의 두 번째 곡

0: 허민 씨의 목소리로 신승태의 사랑볼 잘 들었습니다. 허민 씨,
1: 네.
0: 요즘에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떤 건가요?
1: 관심사요?
0: 네, 요즘에요. 어떤 관심? 요즘에 뭐 주가가 올라가니까 주식에 관심이 있다던가. 아니면...
1: 아, 주식 같은 거는 저는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버는 만큼만 저는 씁니다.
0: 네.
1: 다른 거는 뭐 주식이고 뭐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여기저기서 올라가면 가서 밥 먹자면 밥 먹고.
0: 예.
1: 또 한 그릇 얻어 먹으면 내가 한 그릇 사고.
0: 예.
1: 그냥 남한테 그냥 얻어 먹지만은 않고.
0: 네.
1: 그냥 품앗이 하면서 열심히 즐겁게 행복하게 살라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면서 요즘에 관심사는?
1: 없습니다. 관심사는. 특별하게.
0: 관심사 없어요?
1: 예, 네,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살겠습니다.
0: 아, 주는 대로?
1: 예. 네. 조금 벌면 조금 쓰고.
0: 네.
1: 많이 벌면 여유있게 조금 쓰고. 그런 식으로 지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와, 모든 걸 다 피워놓고 그냥.
1: 예.
0: 그냥 노래하시면서. 예, 즐겁게.
1: 오는 사람 안 맞고.
0: 예.
1: 가는 사람 안 잡고.
0: 가는 사람 누구일까니?
1: 아니, 혹시라도 있으면.
0: 아주 긍정 마인드 같으면서도 이게 참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긍정이 어떻게.
1: 왜 그 사람을 저는 여자고 예. 남자고 가리지를 않습니다. 모든 분들 온다고 하면 저는 환영을 하고.
0: 예.
1: 또 모든 분들 즐겁게 놀다 가신다고.
0: 대책이 안 나오는데, 듣다 보니까.
1: 잘 가십시오.
0: 아니, 모든 분들 다 오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시간이 있거니?
1: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제가 아마 조금 노력하면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아, 굉장히 긍정적 마인드시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노래를 이렇게 선곡하시면 노래 연습할 때는 어디 중점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1: 중점은 이제 저는 이제 그 가수들 노래를 하면은 저 노래가 괜찮아. 저 노래를 한번 배우고 싶다면 가수들 노래하는 걸 진짜 수없이 듣습니다.
0: 아.
1: 수없이 듣고 이 대목이 갖다 아 여기가 포인트구나 하면 그 대목을 주로 연습을 해요.
0: 오 포인트.
1: 제가 따라할 수 있는 한 따라를 하는데 이제 그거 하면 이제 좀 맛깔나게 땡긴다, 밀당을 한다, 바이브레이션을 넣는다 이제 그 대목들이 참 어려워서
0: 네.
1: 그 대목들을 주로 많이 듣는 뒤 아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따라 부르기가.
0: 아 보통이 아니에요?
1: 네. 진짜 배운다는 게. 그

0: 예정이라고 노래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니까.
1: 아,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예.
0: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가수한다고 하면 가수 같은 거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TV에서 한 번씩 보는데.
1: 네.
0: 이게 이렇게 힘든가 봐요, 그래.
1: 예.
0: 이 양이면 노래를 하면은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되는데.
1: 네.
0: 노래까지 안 되면 그 남한테 괜히 피해주고 민폐라서.
1: 네.
0: 그래서 조금이라도 연습을 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내 가지고는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노래가.
1: 네. 어머님이 살아계셨으면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0: 지금쯤 그래도 어르신들은 옛날 전통 트로트 쪽으로 불러주면 그냥 네. 박자가 맞든 안 맞든 박수 쳐주고 좋아하실 텐데.
1: 우리 아들 잘한다.
0: 네. 그 TV 나오고 한다고 좋아하시고 할 텐데.
1: 네. 엄청 좋아하시겠죠.
0: 네.
1: 오.
0: 그거를 영원히 못 보고 한번 딱 배우고 갔다는 게 조금 이제 마음에 걸리고.
1: 네.
0: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살아 생전에 부모님께 잘하라는 그런 말뜻을 인제서 새감 느끼면서
1: 네.
0: 살고 있습니다.
1: 아, 네. 아, 그렇군요. 그, 허민 씨가 지금까지 오시면서 그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일이 있다면 해본 일 중에?
0: 저는 목포에서 안양에서 살면 목포 내려온 지 한 20년 된 내려오자마자 저는 목포에서 시민의 발이죠. 대중교통. 그거를 시작을 했어요.
1: 아.
0: 그거를 이제 한 16년, 15년 정도 하다가 이제 한 2년 전에 이제 어머님이 이제 별세하시고.
1: 네.
0: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고 그러고 있다가 한 1년 조금 넘게 있다가 이제 또 집사람이 또 큰 또 뭐 암이라는 그게 와가지고.
1: 네.
0: 서울 아산병원으로 오도록 내 근무를 하면서 어떻게 살려보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결국은 제가 회사 사표를 쓰고
1: 네.
0: 어떻게 목숨이라도 살려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한 4년 동안을 고생하다가 올 2월 달에 하늘나라로 보내고
1: 오.
0: 그러고 난 상태에서 저도 이제 어떻게 기운 차리고 어떻게 이제 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또 5월 말쯤에 저한테도 또 큰 위기의 병이 와가지고.
1: 네.
0: 저도 6월 17일 날 강주 기독교 병원에서 로봇 수술로 지금 하고 지금 열심히 회복 중에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네. 아이고. 그런 일들이 좀 있었군요.
0: 네. 일이 네. 좀 많이 꼬였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허민 씨가 이렇게 오시면서 인생곡을 하나 꼽는다면 어떤 곡일까요?
0: 인생곡이요.
1: 네.
0: 인생곡이라기보다는 저는 처음에 노래 시작할 때 그 유진아 그 가수님의 미운 사내를
1: 네.
0: 그거를 그렇게 내가 미운 짓도 안 했는데 그 미운 사내라는 노래를 그렇게 내가 좋아갖고
1: 네.
0: 유진아 그 가수님 노래가 창법이라 참 불리기가 어려워요.
1: 네.
0: 그런데 그 노래를 이상하게 내가
1: 마음에 꽂혔어요.
0: 네, 꽂혀갖고 지금까지 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지금 몇십 년이 됐는데도.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내가 거의 따라가지는 못할 지언정.
1: 네.
0: 요즘 행사장 가면 미운 사내를 그걸 많이 부르고 다닙니다.
1: 예, 이렇게 비 오고 이렇게 시간이 남는 때 한번 분석을 안 해봤어요. 왜 내가 미운 사내를 좋아하나?
0: 글쎄, 특별하게 나는 일반 뭐 노래를, 다른 노래는 별로 나는 부르고 있어요. 여자들 노래를 이렇게 나는 좀 좋아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예, 문연기에 뭐 잡지 마라,
1: 둘이서는. 아, 뭔 일이요 또 이게?
0: 이상, 여자들 노래가 이상하다는 저는 딱 가슴이 와닿고.
1: 저하고 좀 코드가 좀 맞는 거 있네. 아, 왜 그럴까요, 그게? 어떤 점이 그래요?
0: 글쎄요, 그런 어떤 점이라는 것보다는 가슴에 딱딱 와닿는 그런 네. 가사 말들이
1: 네.
0: 참 그런 게 있더라고요.
1: 아니, 남자 것도 많아요, 가사에 와닿는 게.
0: 그냥 남자 노래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1: 어려워요?
0: 네, 여자 노래는 바이브레이션에다가 그것만 좀 넣으면 여자 노래는 구승지고 참 맛깔나는데.
1: 네.
0: 남자들은 막 춤으로 막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노래만 하면 또 안 어울리잖아요. 춤도 같이 따라야 되는데 몸이 안 따르니까.
1: 아, 그러시군요. 오, 아, 또 그런 점이 있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운 사내가 인생곡이 돼버렸어요.
0: 네, 그게 지금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1: 와, 앞으로 허민 씨가 이제 크게 이렇게 앞으로 노래하시면서 큰 이렇게 꿈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0: 그 저는 크게 꿈은 없습니다. 없고
1: 네.
0: 지금 내가 이렇게 노래를 비록 하고는 있지만은
1: 네.
0: 예, 다니면서 어르신들이 좋아해 주시고
1: 네.
0: 그것만 바라보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1: 와.
0: 저는 뭐 페이 같은 것도 신경 안 쓰고
1: 네.
0: 와서 노래 몇 곡 해주셔 하면 아우 시간 되면 아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당장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1: 네.
0: 저는 그런 걸로 저는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1: 네, 하여튼 응원하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벌써 얘기를 하다 보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0: 네, 오늘 이렇게 또 갑자기 이렇게 오게 돼가지고 이렇게 긴장이 되면서도
1: 네.
0: 이게 또 우리 또 옆에서 이렇게 잘 호응을 해주시고 하니까 정말 저도 오늘 말이 좀 많이 나오네요. 원래는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아무쪼록 좋은 기회 됐고 다음에 또 만나면 더 열심히 더 즐거운 에피소드로 보답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오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1: 네. 청취자분들께 앞으로 활동 계획과 끝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저도 열심히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포항 갈매기라는 타이틀곡을 지금 내놓은 지가 한 3년 정도가 됐는데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 이름은 허민 목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하시고 사랑받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허민 씨도 노래처럼 멋진 날들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민 씨의 따뜻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허민 씨의 목소리로 유진아의 미운 산에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진연의 소리문화 컨텐츠 쇼 가수 허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래전 누군가를 기다렸던 곳, 헤어지기 아쉬워 잠시 더 머물렀던 곳, 지금도 그 안을 지나면 무심코 걸음이 느려지는 거리. 안녕하세요. 마음이 가벼워지는 시간, 생각이 자유로워지는 공간, 별이의 부중력 라디오 매니저 홍정숙입니다. 오늘이 10월 15일이네요. 어느새 10월도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제법 쌀쌀해졌죠.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때입니다. 외출할 때는 겉옷을 챙기게 되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따뜻한 국물이나 차 한 잔이 생각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조금 일찍 켜지는 골목의 불빛, 발걸음 아래 바스락거리는 낙엽, 무심코 끌어당기는 이불 끝자락, 오늘의 하루가 천천히 가을빛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오후 햇살이 참 좋죠. 창가에 잠시 앉아있다 보면 햇빛이 손등 위에 머물다 가는데요. 그 온기가 좋아서 해야 할 일을 잠깐 미루게도 됩니다. 그러다 문득 오래전 어느 가을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누군가와 나란히 걸었던 길, 헤어지기 아쉬워 서성였던 버스 정류장, 별다른 말도 없이 건네받았던 따뜻한 음료 한 잔, 그때는 평범했던 순간들이 시간이 흐른 뒤에는 뜻밖의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장면이 있으시죠? 이렇게 가을이 깊어질 때 책과 사람,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던 계절 속에 책님 가득한 시내의 헌 책방과 객사의 황금빛 은행나무 낙엽이 떠오릅니다. 객사 정원 가득 발밑에 떨어져 있던 황금빛 은행잎, 그리고 어깨를 감싸던 서늘했던 공기, 설레는 사람과의 거리. 그 가을은 마치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 키스와 같은 황홀감으로 추억하게 합니다. 오늘 별이의 무중력 라디오에서는 가을 사랑이 머문 자리라는 이름으로 그 기억의 한 페이지를 펼쳐보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의 기분이 달라지고 우연히 마주칠까봐 괜히 먼 길로 돌아갔던 시절.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지만 마음을 전하는 일도 마음을 감추는 일도 모두 처음이었던 때가 있었죠. 오늘은 수필과 영화 속 음악을 따라서 그 시절의 마음을 천천히 만나보겠습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잠시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때의 나에게는 다정한 눈길을 좀 보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늘해진 저녁, 편안한 자리에 기대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전주 FM 93.5MHz 별이의 무중력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가을 사랑이 머문 자리 첫 곡과 함께 문을 열겠습니다. 백아가 부릅니다. 첫사랑.

오늘의 책상. 별이의 무중력 라디오 첫 번째 코너 오늘의 책상입니다. 오늘 소개할 글은 신달자님의 숲이 사람의 가장 마지막 문입니다. 신달자님은 시와 수필을 통해 사랑과 그리움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가장 마지막 문이라는 제목 앞에서 잠시 마음을 멈춰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 써본 적 있으시죠? 첫 문장을 쓰지 못해서 하얀 종이만 오래 바라보았던 밤. 하고 싶은 말은 가슴 속에 가득한데 막상 글로 옮기려니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몇 번이고 썼다가 지우던 기억 있으시잖아요. 오늘은 그 기억을 서둘러 덮지 않고 잠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풍경과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사람의 가장 마지막 문, 신달자. 언제였었나 하얀 백지 위에 너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 첫말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밤 2시, 3시까지 편지를 시작하지 못한 그때가 정말 언제였었나. 나는 피곤하지 않았었다. 잠은 저만치 물러나 나의 정신은 새벽처럼 명료했었지. 너에게 편지를 쓰는 그 시간은 웬일로 시간은 바퀴를 단 듯 굴러가 어느 사이에 밤 2시도 되고 3시도 되곤 하였어. 지금 생각하면 쿡 웃음도 나는 일이지만 나는 그때 진지하였다. 과연 내가 너에게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이성적인 고민도 하였고 하필이면 말이 아닌 글로서 너에게 꼭 주고 싶은 말을 있는 대로 모두 해야 할 것인지도 나는 깊이 생각했었다. 나는 밤마다 편지를 썼었다. 그때 편지엔 내 마음이 반절도 담겨지지 않은 것도 많았었지. 나는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을 한 편지만을 골라 너에게 붙이곤 하였다. 되도록 내 마음을 감추은 편지. 출렁거리고 넘쳐나는 그리움으로 몇 번이고 울고 싶었던 마음. 누구의 힘으로도 닫혀지지 않는 문이 너를 향해 활짝 열린 속마음은 따로 적어 서랍 속에 잠을 재웠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절대로 너 같은 거 보고 싶지 않은 마음만, 절대로 너 따윈 필요치 않은 마음만 적어서 너에게 보내곤 하였다. 때로 나는 거짓말이 어려웠다. 담담하게 상식적으로 그냥 안부 편지처럼 써내려가기가 힘이 들곤 하였다. 눈 딱 감고 너 좋아한다고, 너 보고 싶다고 해버리고 싶어서 붙이지 않은 편지엔 아마도 100번은 넘게 너 좋아한다는 말을 썼다고 기억이 된다. 붙이고 싶었다.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를. 하얀 봉투에 내 이름을 적어 빨간 우체통 입에 꽃잎처럼 떨구고 너의 회답을 기다리고 싶었다. 마음이 떨려 잠시 두 손마저 경련을 일으키는 감동적인 당신을 나는 받고 싶었다. 강렬하게. 나는 너에게 한 장의 엽서를 받은 일이 있었다. 가을이었다. 깊은 산일수록 더욱 뜨겁게 알아 그 몸이 벌겋게 수덩이로 이글거리고 있을 그런 깊은 가을에 나는 너에게 한 입에 낙엽 같은 엽서 한 장을 받았던 것이다. 그때 나는 왠지 엽서라는 그 은밀하지 못한 개방의 의미가 나에게 섭섭하게 부딪혀왔음을 기억한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기 위해 은밀한 장소 하나를 머리에 떠올리고 다시 머릿속에서 그 장소를 옮기곤 하였다. 책갈피 속에, 일기장 속에, 패스포트 안에 옮겨 넣으며 서서히 한 장의 엽서는 낡아가고 있었다.
그 한 장의 엽서가 낡고 초라하게 멍들어 내 은밀한 서랍 속에 주어서 그것은 다시 새 것으로 내 마음에 부활해오곤 하였다. 더 따뜻한 내용으로, 더 가까운 내용으로 그것은 지금도 내 기억의 한 중심에 부활해오곤 하는 것이다. 언제였었나? 편지라는 말이 하나의 기억으로만 우리의 구석을 지키기 시작한 때는 그대 언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현대라는 것, 문명이라는 것에 우리는 흡수당하고 속도에 대해 예민해지기 시작했었다. 편지를 쓰는 시간, 편지가 전달되는 시간, 그것을 읽는 시간조차 우리는 참아낼 수 없게 되고 마침내 편지를 쓰는 일이 쑥스럽기까지 하여 그 많고 많은 밤을 편지 쓰기에 몰두했던 나날을 경이롭게 뒤돌아보게 되었다. 전화가 있었다. 몇 개의 숫자만 돌리면 경쾌한 터치로 들을 수 있는 너의 목소리. 그것은 언제라도 가능한 일이었다. 말과 말이 이어지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어둠의 세계, 소음과 혼란을 내통하는 탐지의 손길. 그렇다. 우리는 이것을 다행스럽게 받아들이고 만족해야 하였다. 생각건대 편지나 전화가 우리에게 건국해 한 것은 화합이었다. 그 화합의 극치야말로 우리들이 요구한 삶의 행선지 약도이며 그 약도 속에 표시된 화살표는 우리가 언제나 머릿속에 지어올린 빨간 벽돌집 앞에 멎을 것이다. 화살표가 끝나는 그 지점에서 나는 언제나 너를 만날 것이다. 나는 너를 부를 것이다. 되도록 빠른 속도의 전달을 택해서 너를 오게 하고 적당한 조명 아래 음악이 흐르는 식탁, 한 잔의 차를 준비하기 위해 물이 끓는 식탁 앞에 나는 너를 마주하여 앉으리라. 나는 전화를 했었다. 저녁거리가 혼잡을 이루는 러시아워에 사람들의 틈새를 걸어가다가 눈에 띄는 사각의 공중전화 박스에 강한 눈길을 주게 되었다. 언젠가 편지를 쓰기 위해 흰 백지를 펴고 앉아 무슨 말을 써야 할까 망설이듯이 나는 10원짜리 동전 두 개를 오래도록 손안에 쥐고 서서 어쩌면 퇴근하고 없을 너의 전화번호를 돌리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가 많았었다. 기어이 나는 그 작은 구멍에 동전을 떨구고 오른쪽 귀에 몸 하나의 긴장을 집중시킨 채 너의 목소리를 기다리곤 하였다. 때로 나는 너의 목소리가 들리기 전 수화기를 놓을 때도 있고 숫자를 두어 개 돌리다 말고 수화기를 놓아버린 경우도 있었다. 여보세요? 때로는 익숙한 너의 목소리가 전선을 통해 내 귓가에 부어질 때 그 첫 마디에 말문이 막혀 수화기를 놓아버릴 때도 있었다. 마치 어느 날의 편지가 내 마음과는 달리 전혀 다른 방향으로 써내려가듯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스스로의 행동을 혼자 얕보던 그때처럼 나는 너의 첫 목소리를 수화기를 놓음으로 싹둑 잘라버린 나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비양거리곤 하였다. 역시 나는 너에게 편지를 써야 했다. 친구들이 모두 잠자고 그 누구도 내 방을 노크할 사람이 없는 그런 시간에 책상 위에 놓인 하얀 종이는 이미 너에게 줄 말들이 숭어떼처럼 무리지어 우글거리고 있었다. 나는 내가 가장 아끼던 영혼의 낚싯대를 그 적나라한 환상의 수면에 들여오고 생명의 비늘이 빛을 발하는 사랑의 언어를 물어올려 한 바구니에 가득한 편지를 너에게 띄우고 싶어한다.
언제였었나. 내 마음의 절반도 못 담은 편지. 거짓말만 되풀이해서 자신의 노출을 그리도 무서워했던 어느 날의 편지와는 지금은 달리해야지. 역시 나는 편지를 써야겠어. 길을 걷다가 눈에 띄는 우체국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야. 한 장의 엽서가 모자라면 두 장을 써도 좋겠지.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건 사람의 마음이라 하더군. 나는 편지를 쓰겠어. 퇴근길에서, 여인길에서 잠을 자기 위해 전등을 끄는 마지막 시간까지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는 한계의 가장 마지막 문을 열었으면 해. 이미 너는 나에게 그 문에 적중한 길을 은밀히 건네주었으므로.

0: 자꾸 올라가네.
1: 네, 신달자님의 수필 사람의 가장 마지막 문과 함께 이문세의 목소리로 옛사랑 감상하셨습니다. 그 장면, 그 음악. 여러분은 누군가를 좋아하던 시절에 먼 발치에서 괜시리 마음 설레던 기억 혹은 먼 길로 돌아가 보신 적 있으시죠? 우연히 마주칠까봐 그 사람이 다니던 길을 걷거나 책을 고르는 척하면서 서점 쪽 문을 자꾸 바라보던 기억. 막상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만나기만을 고대해 본 적 있으시잖아요. 오늘은 그 서툴고 간절했던 마음을 첫 번째 영화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개봉한 곽재용 감독의 영화 클래식입니다. 손예진, 조승우, 조인성이 출연한 이 영화는 엄마의 젊은 날과 딸의 현재를 오가면서 두 사람의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손예진은 엄마 주희와 딸 지혜 두 인물을 연기하고 있는데요. 조승우는 주희가 사랑하는 주나를, 조인성은 지혜가 마음에 품은 상민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지혜가 엄마의 옛 편지와 일기에 담긴 상자를 발견하면서 펼쳐지게 됩니다. 지혜는 편지를 읽으며 자신이 알지 못했던 엄마의 젊은 날과 만나게 됩니다. 과거의 주희와 준하는 서로에게 끌리지만 그 마음을 따라가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현재의 지혜 역시 좋아하는 상민에게 친구의 부탁으로 대신 편지를 써주면서도 정작 좋아하는 자신의 마음은 밝히지 못하죠. 시대는 달라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서툴러지는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떠올릴 장면은 비가 내리는 대학 캠퍼스인데요. 갑작스런 비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지혜에게 상민이 먼저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한 벌의 재킷을 머리 위에 함께 두르고 도서관까지 빗속을 달립니다. 작은 재킷 하나로 두 사람이 비를 다 피하기는 어렵겠잖아요. 하지만 화면 속 두 사람에게는 그 비가 마냥 불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거리가 너무 짧아서 오히려 아쉬워하기만 하죠. 함께 뛰고 가까이 서고 같은 비를 맞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 장면이 흐르는 음악이 있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입니다. 영화 속 비와 노래의 밝고 다정한 분위기가 만나면서 오래 기억되는 장면이 됐죠. 사랑이 시작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평소라면 피하고 싶던 비도 함께 맞으면 즐겁고 늘 걷던 길도 그 사람과 함께 걸으면 설레고 새로운 마음이 들죠. 그럼 감상해 보실까요? 영화 클래식의 OST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그리고 이어서 한성민의 사랑하면 할수록 이어서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영화 클래식의 OST 자전거 탄 풍경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그리고 한성민의 사랑하면 할수록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를 들으시면서 비속을 달리는 두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셨을까요? 네, 영화 클래식에는 설레는 장면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혜와 준하의 말하지 못하는 마음, 엇갈린 시간, 뒤늦게 알게 되는 사연도 있죠.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면 처음에 풋풋한 장면들이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첫사랑을 돌아보는 지금의 우리는 그때보다는 훨씬 성숙해지고 더 많은 세상을 알게 됐죠.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사랑하면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도요. 마음을 들킬까봐 괜히 무심한 척했던 나, 짧은 만남 하나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던 나. 하지만 그 시절에 내 사랑이 서툴렀겠지만 지금은 따뜻하고 소중한 추억이 됐을 겁니다. 그때는 그만큼 좋아했고 그때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던 것이겠죠. 여러분의 기억 속 그 사람에게도 여러분 각자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자, 그럼 두 번째 영화 소개해드릴 텐데요. 어떤 음악은 첫 소절이 흐르자마자 우리 앞에 한 장면을 쫙 펼쳐놓게 되잖아요. 배우의 얼굴,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 화면 속 방의 불빛까지요. 두 번째 만나볼 영화는 바로 사랑과 영혼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고스트인데요. 1990년에 나온 영화예요. 패트릭 스웨이지와 데미 무어가 연인인 샘과 몰리를 연기했던 작품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살며 앞으로의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을 꾸미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곁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죠. 하지만 어느 날 샘은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채 남겨지게 되고 샘은 영혼이 되어 그녀의 곁을 맴돌게 됩니다. 샘에게는 몰리가 보이기는 합니다. 그녀의 말도 들립니다. 그런데 몰리에게는 샘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바로 곁에 있는데도 자신이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이 영화의 슬픔은 바로 그 거리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둘만이 알고 있던 동전을 샘의 영혼이 들어올리면서 몰리의 손 위에 올려주던 순간에 샘이 곁에 있음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몰리의 눈에는 눈물이 맺힙니다. 이후 샘은 자신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고 몰리를 지키기 위해 영매 오다메이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긴장감 있는 이야기 사이로 뜻밖의 웃음도 찾아오지만 영화의 중심에는 끝내 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려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과 영혼하면 어떤 장면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도자기 물레를 돌리는 장면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몰리가 물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흙기로 손이 움직이고 돌아가는 물레를 따라서 흙이 조금씩 모양을 갖추어 가게 됩니다. 그때 샘이 다가와 몰리의 뒤에 가만히 함께 앉습니다. 돌아가는 물레 위 두 사람의 손이 겹쳐지게 되고 그 위로 음악이 흐르게 되죠. 바로 라이처스 브라더스의 언체인드 멜로디입니다.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릇으로 보여집니다. 흙은 손길에 따라 모양이 바뀌고 조금만 힘의 균형이 달라져도 흔들리잖아요. 저는 그 모습이 함께 살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았다고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을 줘서 상대의 마음을 다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서 혼자 외롭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면서 서로에게 맞는 힘과 거리를 천천히 배워가는 것이겠죠. 영화 속 이 장면이 오래 기억되는 이유도 그런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려한 장소도 거창한 약속도 없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서로의 손길과 마음을 느끼고 있을 뿐이죠. 그런 평범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는 이후의 이야기를 보며 더욱 절실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늘 곁에 있다 보면 우리는 종종 해야 할 말을 미루게 되잖아요.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당신이 있어서 참 좋아. 이런 말도요. 다음에 해도 될 것 같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을 것 같기 때문이죠. 영화 속 샘도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는데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평소처럼 몰리에게 말을 건넬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온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씁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도 아직 건네지 못한 말은 없을까요? 이제 그 장면의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있는 두 사람의 온기로 느껴지고요. 영화를 다 보고 난 뒤에는 다시 서로의 마음에 닿고 싶은 마음으로 들리는 노래입니다. 사랑과 영혼의 OST, 라이츠

네, 사랑과 영혼의 OST 라이처스 브라더스의 언체인드 멜로디를 듣고 오셨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니 영화 속 두 사람의 손길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사랑과 영혼은 끝내 작별해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몰리를 지키기 위해 머물던 샘에게도 떠나야 할 시간이 찾아옵니다. 붙잡고 싶지만 보내야 하는 순간, 영화는 그 이별을 통해 함께했던 시간이 남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람에게 받았던 다정함은 생활 속에 오래 남게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억해주던 사람, 그리고 힘든 날 곁에 앉아주었던 마음, 별것 아닌 이야기에 함께 웃던 저녁, 여러분에게도 이런 따뜻한 손길에 순간이 있으시죠?

별의 무중력 라디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인사를 나눌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기억과 함께 하셨나요? 누군가는 오래 잊고 지냈던 이름 하나를, 누군가는 함께 걷던 길을, 또 누군가는 그 시절의 자기 모습을 가만히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시내의 어느 서점과 객사의 황금빛 은행나무 낙엽이 떠올랐습니다. 책을 찬찬히 고르던 사람들, 황금빛 거리의 소리, 옷깃으로 스며들던 서늘한 공기, 영화 클래식에서는 한 벌의 재킷을 함께 두르고 빛 속을 달리던 두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영화 사랑과 영혼에서는 함께 했던 시간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손을 잡을 수 있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있다는 것. 평소에는 너무 익숙해서 미처 고마워하지 못하는 일들이죠. 저는 오늘 방송이 끝나면 곁에 있는 사람의 말을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천천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익숙해서 그동안 흘려들었던 이야기도 그 사람의 하루가 담겨 있을 테니까요. 네, 어느새 10월도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했던 바람이 계절의 깊이를 알려주고 있고요. 짧아지는 해를 보며 하루가 저물었다는 걸 조금 일찍 느끼게 됩니다. 이맘때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잠시 앉아있고 싶어지죠. 오늘 해야 했던 일, 미처 마치지 못했던 일, 마음에 걸리는 일들을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느라 바빴던 분들도, 일터에서 애쓰신 분들도, 혼자 긴 하루를 보냈던 분들도 계시겠죠? 오늘의 끝에는 자신에게도 좀 다정한 말을 건네주시면 어떨까요? 나 오늘 너무 애썼다. 이제 조금 쉬어볼까? 그리고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좀 푹 쉬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나간 사랑과 오래된 기억을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곡은 레오넬 리치와 다이애나 로스의 Endless Love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별의 무중력 라디오도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주 FM 93.5 MHz 마음이 가벼워지는 시간, 생각이 자유로워지는 공간, 별이의 무중력 라디오 매니저 홍종숙이었습니다. 서늘해진 바람에 옷깃 잘 여미시고요. 알록달록 화려한 10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더 가벼워지실 거예요. 여러분을

요즘 전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입니다. 바람이라도 불면 마치 황금빛 비처럼 흩날리곤 하죠. 은행나무는 이곳 전북의 상징목이기도 하지만 사실 전국 수많은 지자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서울의 나무도 은행나무고요. 경기도 31개 시와 군 가운데 14곳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도시의 나무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수십 개의 도시가 같은 시각에 자기 것이라 부르는 나무인 셈이죠. 그런데도 가을이 오면 전주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저마다의 각자의 은행나무가 생깁니다. 집 앞에 그 나무, 매일 지나치는 등굣길에 그 나무, 누군가 해마다 열매를 주워오던 바로 그 나무처럼요. 흔한 것이 특별해지는 데에는 소유가 필요하지 않은가 봅니다. 올해 가만히 바라보는 일이면 충분하니까요. 사실 이 나무는 2억 년 동안 모양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까마득한 옛날 공룡이 지나다니던 숲에도 지금과 똑같은 잎으로 서 있었죠. 하지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생에서는 사라졌고 역설적이게도 그 변하지 않은 모습 덕에 사람의 손에 남아 길가에 심어졌습니다. 잎을 버리는 방식도 남다릅니다. 은행나무는 오래 잎을 잡아두고 있지 않습니다. 첫 추위가 스쳐 지나가면 하루나 이틀 사이에 마음을 비우듯 전부 내려놓죠. 저녁에 올려다본 나무가 아침이면 텅 비어있고 그 아래만 노랗게 물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떨어진 잎은 썩기 전까지 색조차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노랗습니다. 오늘 밤은 그 벼르던 가을의 브람스를 준비했습니다. 바그너와 리스트가 음악의 미래를 말하던 시대에 그는 100년 전의 형식을 고집스럽게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뒤처졌다는 말은 평생 들었죠. 하지만 지금 가을이 오면 사람들은 어김없이 그의 음악을 찾습니다. 클래식입니다. 오늘도 사심 가득 담은 B급 클래식 공연 전문 방송 한밤의 음악제. 오늘 첫 곡은 브람스 4개 피아노 소품 중 작품 번호 119번 중 제1번 인터메초 나단조 라두루프가 연주한 87년 레코드로 듣겠습니다.

브람스의 작품 119번의 첫 번째 간주곡이었습니다. 회색 진주. 클라라가 고른 그 단어를 저는 오늘 조금 오래 생각했습니다. 눈부신 황금빛은 아니지만 떨어지는 것들이 비스듬한 빛을 받을 때 내는 그 흐릿한 광택. 어쩌면 지는 낙엽도 사진처럼 원색의 노란색이 아니라 실제로는 조금 더 탁하고 우아한 회색빛을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어지는 곡은 교향곡 제3번 바장조 작품 90번의 사막장입니다. 1883년 여름, 50살의 브람스가 독일 비스바덴에 머물며 쓴 곡인데요. 첼로가 먼저 나지막이 선율을 꺼냅니다. 아주 길게 내려오는 선율인데 한번 들으면 좀처럼 잊기 힘들죠. 문득 가을에는 브람스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졌습니다. 1959년 프랑스 작가 프랑수아주 사강이 소설을 발표합니다. 제목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뒤에 말줄임표가 붙어 있습니다. 소설 속에서 이 문장은 한 젊은 남자가 중년의 여자에게 건네는 데이트 신청입니다. 하지만 사실 음악 취향을 묻는 게 아니라 당신은 아직도 무언가에 설렐 수 있나요? 라고 묻는 말에 가깝습니다. 여자는 그 질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죠. 이 소설이 영화화되었을 때 영화 전체에 흐르던 곡이 바로 지금 들으신 사막장입니다. 그때부터 브람스라는 이름 뒤에 가을이 수식어처럼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가을에는 브람스라는 건 어쩌면 음악이 아니라 어느 다정한 질문에서 시작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곡 브람스 교향곡 제3번 바장조 작품번호 90번 중 제3악장 포코 알레그레토 클라우디오 아바도 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1990년 베를린에서 녹음한 도치 그라모폰 레코드입니다.

어딘지 모를 쓸쓸함이 함께하는 가을에 브람스 말년의 곡 4개 간주곡인 인터메초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중 117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92년에 작곡된 이 곡은 브람스가 누이를 잃고 가까운 이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 쓰였습니다. 그는 이 곡들을 가리켜대 고통의 자장가라고 부르곤 했는데요. 그저 비유가 아니라 1번 악보 첫머리에는 스코틀랜드 민요의 이런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잘 자라, 내 아기야. 내가 우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평생 혼자 살아온 브람스였기에 이건 누군가를 재우는 노래라기보다 홀로 남겨진 자기 자신을 재우기 위해 부른 노래였습니다. 곁에 나를 재워줄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은 스스로를 어떻게 토닥이는지 이 곡은 나지막이 보여줍니다. 스스로를 아기라 부르며 스스로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마음, 그 깊은 고독과 다정함을 느껴보시죠. 다음 곡, 세계 간주곡 작품 117번 중 제1번 E플랫 메이저. 엘린 그리모의 23년 발매된 도이치 그람폰 레코드, 그리고 이어 들으실 117번 중 제2번 B 플랫 마이너는 블라디미르 호로비치의 51년 레코드로 준비했습니다.

작품 117번의 두 간주곡을 들으셨습니다. 요즘 저녁에 걷다 보면 소리가 달라진 걸 느끼게 됩니다. 여름 내내 발밑이 조용했는데 이제는 한 걸음마다 바스락거리죠. 아직 덜 마른 잎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떨어진 지 며칠 지난 것부터 밟히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어느새 하려던 생각을 놓치곤 하죠. 가을은 걷기 좋은 계절입니다. 공기가 가볍고 해가 짧아진 만큼 저녁이 길어졌으니까요. 걷는 동안엔 멀리까지 생각이 가닿기도 하죠. 다음 들으실 곡은 1886년 여름 스위스 툰 호숫가에서 쓰인 곡인데요. 브람스는 여름이면 도시를 떠나 조용한 호숫가나 산자락에 방을 얻고 아침마다 걸으며 곡을 구상하곤 했습니다. 그의 명곡들은 대부분 그렇게 걷는 시간 동안 태어났어요. 이 악장은 첼로가 활을 쓰지 않고 손가락으로 현을 튕기는 소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 피아노가 조용히 노래를 시작하죠. 원래는 노래해야 할 첼로가 장단을 맞추고 반주해야 할 피아노가 노래를 부르는 순서가 뒤바뀐 구성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들을 때마다 늘 같은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말수가 적은 사람이 곁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내 이야기에 맞춰 조용히 고개만 끄덕여주는 모습. 가끔은 100가지 말보다 그 말없는 끄덕임만 하가 더 오래 마음에 남곤 하니까요.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2번 바장조 작품 99번 중 제2악장 아다지오 아베투오소.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첼로 부분 1위에 오른 한재민 첼리스트가 클래식 채널인 아르테TV의 넥스트 인 클래식에서 연주한 2018년 라이브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내일 저녁 첼로 연주회를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2범 작품 번호 99번 2악장 첼리스트 함재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 주엔 전북 지역에서 열리는 반가운 클래식 공연, 거장들의 반가운 클래식 공연 소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내일이죠. 10월 16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전주 시립교향악단이 제278회 정기 연주회를 엽니다. 올해가 전주 시립교향악단 창단 50주년이라고 합니다. 이를 기념하는 무대로 깊은 탄식, 찬란한 비상이라는 연주회가 열리는데요. 지휘는 2007년부터 오랜 시간 전주 시향에서 수장으로 함께했던 강석희 지휘자가 맡습니다. 50주년의 뜻깊은 첫 무대에 지난 시간을 함께 통과한 오랜 동료를 다시 청한 셈이죠. 협연은 뒤셀도르프 심포니 수석을 지내고 현재 서울대 교수인 첼리스트 김두민이 함께합니다. 연주곡은 엘가의 첼로 협주곡 마단조와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입니다. 특히 엘가의 협주곡은 첼로 혼자 쓸쓸히 내려앉으며 시작하는데 이 계절 가을에 이보다 더 어울리는 협주곡이 있을까 싶습니다. 예매는 나루컬처에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레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에는 익산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피아니스트 손민수의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제1권 전곡을 연주하는데요. 24개의 조성을 따라 전주곡과 푸가가 쉬지 않고 이어지는 무려 2시간 가까운 대장정입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스승으로도 잘 알려진 그의 깊이 있는 바흐를 만날 기회입니다. 관람료는 R석 3만 원, S석 2만 원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익산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금요일 저녁은 전주에서 첼로를, 토요일 오후는 익산에서 바흐를, 풍성한 주말 클래식 산책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손민수 피아니스트의 연주 소식과 함께 그의 제자인 임윤찬과 함께한 포엔즈 곡을 골라봤습니다. 요즘 드라마 포엔즈 때문에 더욱 주목받는 포엔즈 곡이죠. 브람스 작품 번호 34번, F단조 2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25년 8월 4일 프랑스 플로랑스 성공원에서 있었던 라로코 당테롱 인터내셔널 피아노 페스티벌 라이브입니다.

오늘 밤 마지막으로 함께할 곡은 클라리넷 오중주 나단조 작품 번호 115번의 2악장입니다. 1890년 57의 브람스는 이제 더 이상 곡을 쓰지 않겠다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유언장을 정리하고 펜을 놓았습니다. 교향곡, 협주곡, 레퀴엠까지 음악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듬해 마이닝겐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뜻밖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곳 궁정악단의 클라리넷 연주자 리하르트 뮐펠트의 연주를 듣게 된 건데요. 그 아름다운 소리에 매료된 브람스는 접어두었던 펜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클라리넷을 위한 곡을 네 편 더 남기게 되죠. 오늘 들으실 오중주가 그 첫 번째 작품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말하던 거장을 다시 책상 앞에 앉힌 건 거창한 사명감이 아니라 그저 단 하나의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이 악장 한가운데를 듣다 보면 클라리넷이 마치 집시 음악처럼 느닷없이 흔들리며 흐름을 깨뜨립니다. 악보 그대로 연주하는데도 마치 즉흥 연주처럼 들리는 순간 브람스가 그 작은 도시에서 들었던 소리가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짐작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끝났다고 믿었던 사람이 다시 펜을 들었어 내려간 음악입니다. 최근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되었죠. 캐나다의 시인 앤 칼슨입니다. 평생 고대 그리스를 연구해온 그는

깊이 떨어집니다. 며칠 사이 한층 더 깊어진 노란빛입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그저 아깝다고만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나무가 잎을 버리는 건 다가올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죠. 가진 걸 다 쥐고 있으면 추위에 얼어 죽고 맙니다. 무엇을 놓아주어야 다음 계절로 건너갈 수 있는지 나무는 해마다 잊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브람스는 자신의 음악이 끝났다고 믿었지만 그 믿음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 내리는 조급한 판단들도 자주 틀리곤 하죠. 올해도 벌써 다 지나갔네 하고 쓸쓸해하고 계신다면 아직 우리에겐 두 달 반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주말 전주에는 깊은 첼로 소리가 있고 익산에는 바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떨어진 잎을 바스락 밟으며 공연장까지 천천히 걸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을은 짧지만 그 짧음이 가을을 더 가을답게 만드니까요. 마지막 곡 브람스 작품 번호 115번 2018년 8월 28일에 있었던 에벤 쿼르텟과 다이망 바흐만의 연주 비스앙부르 인터내셔널 뮤직 페스티벌의 라이브입니다. 93.5 메가헤르츠 전주 FM 한밤의 음악제는 격주 목요일 저녁 8시 본방송 같은 시간 격주 목요일 재방송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1: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2: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0: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2: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3: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4: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0: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